0: 이번 정거장은 명절맞이 역입니다. 제가 이번 정류장에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도통 모르겠어서 좀 직관적으로 붙여봤습니다. 네, 네. 자, 명절 맞이, 네, 역에 도착을 했고요. 목사님, 다음 주면 저희가 또 추석 명절을 네,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명절 맞이를 기독교인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는 게 저희의 좀 올바른 네.
1: 네. 저는 매년 추석 설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네. 명절 맞을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를 강조합니다.
0: 화평케 하는 자. 네. 네.
1: 그 이유가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뭐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오랜만에 모이는데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모이는데 네. 모일 때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고 좋고 이러는데 의외로 네. 트러블이 좀 일어나고 그쵸. 또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저희 집은 다 기독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도 한 번씩 뭐 아주 사소한 것이나 혹은 옛날에 묵어놓았던 것 뭐 이런 거죠. 만나기만 얘기 좀 하자.
0: 어유, 굉장히 도입부가 네네. 네, 불안불안하네요.
1: 네,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역할을 하는 자. 꼭 감당해라.
0: 마음밭을 조금 이제 네. 예쁘게 가진 네. 상태에서 네. 가족들을 이제 환대를 하면서 네, 환대하고 맞이를 해야 된다.
1: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참아라. 네. 참아라. 그리고 조카들이나 친척들 보면은 네. 야, 너 머리가 왜 그러냐? 또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금기들 있잖아요. 그쵸? 언제 결혼할래? 뭐 네. 이런 것들은 좀 참고 네. 그냥 짧은 시간이다. 요즘은 잠도 같이 거의 잘 안 자거든요.
0: 맞아요.
1: 해봤자 뭐 안 믿는 가정은 차례 지내고 우린 예배 드리고 뭐 밥 한 끼 드시고 헤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그 네. 짧은 시간에 트러블을 일으켜요.
0: 아이고.
1: 그래서 참아라. 네. 참고 그냥 안 믿는 집안이 있다면은 용돈 좀 더 두둑하게 주고 네. 설거지 조금 더 하고
0: 아멘
1: 하고 그냥 화평케 하는 자로 역할을 해라. 그리고 칭찬만 해주고 네. 그런 얘기들만 많이 하라고 정말 강조 많이 합니다.
0: 너무 좋은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말 어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화평하게 하고 마음을 서로 간에 좋게 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번 명절만큼은 네. 모두가 다 같이 네. 네,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네. 아름답고 행복한 명절 맞이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할 수 있도록 이 네. 방송을 듣는 분들이 네.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0: 맞습니다.
1: 너무 좋겠다.
0: 혹시 네. 지난번 내가 조카한테 그 얘기를 못했어. 이번에 꼭 얘기해야겠어. 좋은 얘기가 아니다. 뭔가 좀 잔소리 같다 싶으면 내려놓으세요. 네. 네. 내려놓으시고. 네.
1: 그 잔소리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0: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었는데도 안 네. 그러고 있으니까 안 들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조금 보는데 그 말 하는데 시간 쏟지 말고 아 수고 많다 고생 많다 네. 야 너 잘생긴 것 같다 다 잘생겨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축복들만 네. 해줘도 시간 짧아요.
1: 그럼요. 네, 맞습니다.
0: 괜찮습니다. 네. 네. 굳은 일은 다른 사람 맡기고 축복, 칭찬, 격려.
1: 아멘. 그리고 참 저희도 뭐 사회생활도 하고 뭐 회상생활도 하고 목사님께서는 또 수많은 성도님들을 또 상대하시고 하면서 저희가 사실 언제 늘 좋은 소리만 듣진 않잖아요.
0: 네, 맞아요.
1: 너무너무 험난한 그런 시기를 이제 또 보내고 잠시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기에 누구보다 보다도 우리를 향해서 가장 애정을 보내주는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맞아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만큼은 네. 이 마음의 벽을 든든하게 네. 또 이렇게 벽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또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네. 시간을
0: 정말 그렇게
1: 보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네. 네. 마음 딱 잡수시고
1: 내려놓으세요.
0: 네, 이번에 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네.
1: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앞서서 저희 전화 연결하신 분도 그렇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럼요.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네. 그 명절을 맞이하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0: 그게 이제 제가 말했던 것 같은 맥락이거든요.
1: 아,
0: 그래야지
1: 그런가요?
0: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야지 말만 많이 하고 막 잔소리 해놓고 너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1: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돼요.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0: 네, 안 네.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꾹 다물고 칭찬 격려 많이 해주고
1: 네.
0: 그렇게 오실 때 용돈도 조금 두둑하게 드리고
1: 네.
0: 이번 주 교회 한번 가보세요 하든지
1: 맞습니다.
0: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게 훨씬 더 먹힐 거라는 생각이
1: 맞아요. 네. 우리 아까 539 하나버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네.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아까 그 PPT 하면서 교회 봉사하셨다는 4844번님의 아내분이시래요. 네. 해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대요. 직장이 많이 좀 험난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방송을 또 같이 들을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서 주님께 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표현법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0: 네.
1: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준비해 더 네.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0: 네.
1: 그 직장에서 잘 적응해줘서 너무 고마워
0: 네.
1: 이렇게 같이 극동방송도 듣고 너무 좋다라고
0: 네.
1: 표현하시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0: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정류장에서는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지혜를 또 함께 구해볼까 네. 합니다. 자, 명절 맞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번 다가오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0: 네.
1: 드는데
0: 네.
1: 함께 이 시간 머리를 맞대고
0: 네.
1: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0: 네.
1: 시간 함께 좀 보내봤으면 좋겠고요. 자, 문자는 몇 번으로 보낼 수 있죠, 목사님?
0: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샵 3927번으로 명절을 맞이하는 크리스천의 자세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시는 바를 보내주시면
0: 네.
1: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의견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0: 네.
1: 또 대단한 의견들이시겠지만
0: 네.
1: 그래도 그중에서 또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분께 저희가 또 선물을 드려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샵 3927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이 시간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올 텐데
0: 네.
1: 김상진님의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명절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교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선교지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보내셨다. 그렇기에 그 명절을 우린 크리스천다운 자세로 맞이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님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0: 아멘. 하나님의 큰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고 선택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그리고 잠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크리스천으로서 이 명절을 또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함께 고민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8532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1: 저는 명절에 친정 갈때 김밥을 싸갑니다.
0: 오.
1: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자식들이 와도 음식 준비하시기 힘들으셔서 막내인 제가 온 가족이 먹을 김밥을 준비해 갑니다. 아, 바로 이겁니다, 이거.
0: 헌신도 담겨 있고요.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담겨 있고요.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1: 이 김밥은 모든 명절 음식이 다 들어가 있는 김밥인 것 같아요.
0: 아멘. 그러네요, 정말. 우리 7320번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부신가 봐요. 명절 맞이하는 주부로서는 아마 웃으면서 더 일하는 거? 힘들지만 웃으면서 먼저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이게
0: 세상에.
1: 정말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이게. 명절
0: 맞아요.
1: 보내는.
0: 막 교회 가라고 물론 말씀드리고 권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이렇게 내가 먼저 힘들어도 웃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방법이죠, 목사님.
1: 맞아요.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있더라고, 가족들이. 이런 것다 보면서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0: 그쵸.
1: 우리 올케가 교회 다닌다 이러더라.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0: 맞아요.
1: 정말.
0: 우리 3077번 님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크리스천의 명절 날이라.
0: 낙이라.
1: 이왕이면 이웃을 돌보는, 그래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0: 제가 사는 동네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1: 아.
0: 근데 명절이라도 아무도 찾지 않는 어르신 댁도 참 많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분들께는 이 명절이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일 수 있거든요.
1: 네.
0: 잡채랑 떡 챙겨 그런 어르신들 찾아뵐 생각이랍니다. 아우.
1: 대단하십니다.
0: 네. 아.
1: 야, 주변에, 그쵸.
0: 네.
1: 또, 독거 노인 분들 중에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이런 명절을 우리 가족만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와, 그 손길을 주변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방법이십니다.
0: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1: 네.
0: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명절 보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1: 아멘.
0: 사람 살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네. 그러네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네요.
0: 네.
1: 예, 우리 3077번님 참 마음에 와닿는 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려요. 우리 오들돌 6번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0: 네.
1: 소개해 주세요.
0: 이제 모두 천국 가시고 나와 아들만 남겨진 외로운 가정이지만 추석 가정 예배 드리고 아들 좋아하는 맛난 거 먹으며 극동방송 추석 특집 들어요. 좋은 추억이 많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오늘 문자들이 다 감동적이네요.
1: 네. 모든 분들 천국 가시고 이제 아드님만 남아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드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사랑하는 내 아들과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함께 보내는 명절만큼 따뜻한 게 또 있을까요?
0: 네. 네. 추억이 많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시잖아요.
1: 아멘.
0: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내 삶이 와 이런 너 난 왜 이래 살아야 되노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걸 탁 뒤집어서 감사와 축복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니 정말 축복입니다.
1: 맞습니다. 네. 네, 극동방송 추석 특집 듣는다고 하셨는데 잘 만들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만들게요.
0: 네.
1: 우리 8291번님, 저는 외갓집에서 30년을 넘게 살았어요. 명절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가지 않고 외갓집에서 보냈습니다. 명절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산에 가서, 그리고 산에 가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음식도 먹고 왔는데 지금은 제가 부모님 계신 곳에 가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식사를 나누고 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명절하면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참 생각이 많이 나네요.
0: 네.
1: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믿음의 대를 또 이 다음 자녀들이 잘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1: 네, 또 이런 추억이 담겨있는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더 많은 문자를 또 소개하고 싶지만
0: 네.
1: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0: 네.
1: 이제 네 오늘 보내주신 문자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분을 저희가
0: 네.
1: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0: 네.
1: 분들 다 너무 좋은 말씀 보내주셨는데
0: 네.
1: 어떤 분께 좀 선물 드리면 좋을까요?
0: 아, 너무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운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할까요?
1: 뭐, 네.
0: 명절 맞이하는 주부로서
1: 네.
0: 웃으면서 더 일하는 거 힘들지만
1: 네.
0: 웃으며 먼저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8532번님 문자하시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8532번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또한 예정이 없었는데 우리 3077번님
0: 네.
1: 네,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이런 따뜻한 손길을 나누고 계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0: 네.
1: 와닿고
0: 네.
1: 그 손길에 저도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서
0: 네.
1: 네, 저희 두 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 그 링크 통해서 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방송을 정말 마칠 시간이 됐는데,
0: 네.
1: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0: 네.
1: 짧게, 네.
0: 네.
1: 우리 추석 인사를 미리 좀
0: 네.
1: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1: 네.
0: 그게 여러분들의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1: 아멘.
0: 위해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I'm Christian. 꼭 기억하시고,
1: 네.
0: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 특집 방송들로 인해서 아마 네, 기존 코너들이 휴방을 하기 때문에 아마 10월에 이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명절 잘 보내고 오시고요.
0: 네, 네.
1: 저희 이제 다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그런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0: 한국직행 107-3번 버스 그리고 괜찮은 아침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빌립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헬라인이지만 특별히 유대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무리였습니다.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헬라인들은 또 올라오게 되었는데 헬라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헬라인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져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헬라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방인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헬라인들은 헬라인 유대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말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어 이름식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는 지어진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들은 빌립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본문과 말씀과 같이 답변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출세할 날이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가 로마 속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로마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독립국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나사로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대통령이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우리도 다 장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에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인 출세할 날이 다가왔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왕이 되니까 너희가 유대 나라에서 이제는 아주 좋은, 정치적으로 너는 좋은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죽는 날이 지금 다가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최고의 영광이 뭐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이란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날이 최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찾아왔는데 그날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 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없이 살게 되어지면 이런 로마서 1장 21절로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죄성에 대한, 죄에 속해 있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본성, 인간이 타락한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모습이 뭐냐니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겁니다. 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에덴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되어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마음에 또 다른 신을 찾아가는, 사탄을 추앙하는, 사탄이 끊임없는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 두 번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네피림이 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네피밀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는 장정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 출입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낙 자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역사 가운데서 이 후손들은 네피림의 후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네피림은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냐니까 타락한 인간의 근본의 본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말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세상의 출세와 욕망으로 자기를 채워서 나는 누구가 없어도 산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들은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이제는 전쟁에 능한 용사 영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영걸로 큰 용사로 쓰임을 받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타락할 때 내가 하늘 보좌 위에 내가 세우리라,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근본의 모습은 여기가 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피림의 후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쓰거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여되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야 될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는 떨어져야 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날이 왔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죽어서 부활의 영광을 찾아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날이 왔다, 내가 죽을 날이 왔다,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위대한 연결처럼 아니면 뇌피렴처럼 후회가 장대하고 창성하고 높아지고 이것이 출세가 아니고 이것이 복이 아니고 이것이 창대함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최고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대신 죽으시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독교 이름을 갖고 있는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같이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가 있는데 이 세계 구원의 논이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 가톨릭은 믿고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행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교회는 어떻게 되려냐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케 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런 근거들 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거듭나고 난 다음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우리의 저번 주 하가다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이 누구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습니다.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성령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몸은 집입니다. 집.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집입니다. 그럼 우리 집안에 누가 왔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아닙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훈련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육의 것은 벗고 영의 것으로 있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닮아가게 되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죽어야 사는 하나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첫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마하면 죽으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서 마하면 죽으면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벼 씨앗을 하나 심으면 이 벼가 되어서 나중에 벼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수천 알의 씨앗을 맺습니다.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 씨앗을 하나 심어 놓으면 이 감나무가 잎이 나고 나무가 되고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감나무가 수백 개의 감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번째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말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구원 생명이 임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는 위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영광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최고 영광이 아니고 세상에 지식이 없는 사람 지식을 얻은 것이 최고 영광이 아니고 죽어야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자로 최고의 영광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능력과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왜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되느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지도 않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죽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내려오면 믿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아담과 하와가 물러준 죄의 근본의 이 문제는 뭐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말씀하지만 네가 나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 있으면 네가 죽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할 때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다 같이 성경책을 보세요. 다 같이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미 나는 영광을 했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런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최고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사망이 와야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죄값을 지불해야만 모든 헬라인들 그 시대당 헬라인이라 말하면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피 흘림을 죽으심으로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도 여러분 선교의 피가 이 한국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저기 호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수 없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녀들이 땅에 와서 토사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사모님이 먼저 죽게 되고 본인도 죽게 되어지고 이런 순교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지방 밑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서울 쪽 올라가게 되어지면 양하진이라고 하는 순교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땅에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흘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목회자들, 목사님들, 장로님

목사님들, 권사님들, 그때 당시에 일꾼들,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없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주변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앞에는 하늘의 미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가정에 큰 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도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절대 내 주장이 세고 서련 절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앞뒤 인사합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역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하리라?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자기 생명은 푸시케라는 헬라인데, 이 헬라는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소원, 부식계 육적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 생명,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육적 생명을 내려놓고 지난날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를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면 영생하는 복을 받는다. 여기에서 영생의 생명은 조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육적 생명은 죽고 영적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말하면 니고데모가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옛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옛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적 생명을 내려놓아야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푸시케 생명이 아니라 초에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말이라 보존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말씀에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 나를 말아 섬기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마는 거다,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래 말만 가야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말은 섬기는데 삶은 안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말아 따라라고 말씀을. 그 나를 따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었으면 예수 믿고 나면 고생을 진땅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생이 진땅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육적 고생은 있지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예수 안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고생 진땅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슬퍼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야망이 죽는다. 따라서 내 고집이 죽는다. 내 야망이 죽는다. 내 자존심이 죽는다. 어디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지가 죽는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짐으로 내려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육적 생명을 포기하고 영적 조의 생명이 네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교회 왔다가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있고 내 생각에 좀 주장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믿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내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 성경적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고 맞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시인해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성령으로 오게 됩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따라 믿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가르침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입술로 나는 죽는다고 말을 해야 내가 죽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해야 내가 죽어져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의지가 하나님 뜻 앞에는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승리가 일어나요. 따라서 나는 남편 앞에 서면 죽는다. 다시 나는 남편 앞에 서면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해야 죽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안 꺾인다니까. 내가 먼저 의지를 꺾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윗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주장이 세고 내 의지가 세면 절대로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고 직장생활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 내 체질은 직장생활 못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 못합니다. 인간관계 안 되는데 여러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보세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자기가 여러분 오다도 따오고 여러분 여기를 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과 관계도 못하는데 여러분 자기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위해 상사도 못 모시고 옆에 사람도 못 모시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해가 되겠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앞뒤에서 죽어야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나는 죽어야 돼요. 따라서 나는 죽고 다 같이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나는 죽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 영광이라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말아 따라가라.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라?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다.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는 소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죽 사는 원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경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깨워지고 새로워져서 복의 통로가 다 되는 부욕해 되고 창대케 되고 행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영광의 복을 누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어쩔 수 없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혹시 무심코 이런 말을 읊조리진 않으셨나요?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헨리 데이비스호로의 에세이 월든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실해야 함을 알고 자신의 삶도 존중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부인하고 있다. 다른 방도가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엔 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의 중심에서 얼마든지 다른 반경의 원들을 그릴 수 있다. 이처럼 삶의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흔히 모든 변화는 기적처럼 여겨지지만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무한한 가능성의 원을 과감하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 삶은 원래 이 모양이야 라는 한계를 부수는 것도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겠죠. 주님과 함께라면 내 삶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온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 기적은 이미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한계를 지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달리는 시간, 힘찬 라디오 출발합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필립 웹의 찬양 함께 하면서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무엇이든 할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기억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엔 참 질긴 관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이랬으니 오늘도 별수 없겠지. 내가 여기서 뭘더 바꿀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도 말이죠. 그 익숙한 체념이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수많은 가능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소로가 말한 원의 중심처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그리고 단단한 중심축에 꽂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하루의 반경은 무한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들, 반복되는 상황들, 익숙한 장소라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내 발걸음은 결코 어제의 반복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품는 순간 평범한 일상은 기적의 무대로 바뀌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반경의 원을 그려보고 싶으신가요?

사랑의 빛 공동체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비교할 것 없으신 예수님, 높은 산성 내 방패 되신 주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텅빈 거실에 앉아 내 인생은 이제 엄마라는 틀에 갇혀버렸나 살짝 울적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만의 원을 다시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오늘은 미뤄뒀던 성경 필사 노트를 다시 펼쳐봅니다. 7741님. 엄마로서 가정을 지켜내는 숭고한 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펜을 쥐고 다시 성경 필사부터 시작하며 새로운 반경도 생각해보는 7741님, 멋지십니다.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 숨쉬며 우리 7741님의 새로운 원의 반경,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실패나 혹은 익숙한 한계에만 시선을 묶어두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모래 언덕 광야뿐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미 그곳을 가르지르는 길이 나 있습니다. 풀한 포기, 마실 물 없는 메마른 사막이지만 주님이 일하신다면 시원하게 흐르는 강줄기가 솟아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며 멈춰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새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내 삶의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길을 내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볼 분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않고 긋는 생각의 금, 세상이 그어놓은 상식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기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반경이 너무나 넓고 찬란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믿음의 컴파스를 쥐고 오늘 여러분만의 담대하고 아름다운 원을 힘차게 그려나가시길 소망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오늘 온종일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한계를 지우고 내일의 소망을 품는 시간 힘찬 라디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5국에 0191번, 지역번호 052 265에 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0: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0: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

0: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유한한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빠른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과연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절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길에서도 잘 보이게 현판 두 개를 큰 문 좌우에 걸어놨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왼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오른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대답을 줄리는 만무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 보니까 정말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생을 다 살고 육체를 벗는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은 뒤의 경험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 없이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모 일간지에 글이 실린 걸 보았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다 합해도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과 IT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94%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큰소리 칠 때가 많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되어 엄마 배 속에 열 달 동안 있는 아이가 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의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은 다 이루었다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경제용어.

0: 로서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게 믿어지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죠.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학교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에 가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던 중에 혹시 보험은 있는지를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분 대답이 당뇨가 있어서 실비보험은 들 수 없었지만 상해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혹시 생길 사고가 아니라 꼭 일어날 확실한 사고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보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보험,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유일한 대책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에 드십시오. 보험료도 무료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인생 최고의 성공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각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왜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예수님 보험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울산 지역에서도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또 안 오는 곳도 있습니다. 보면은 우산을 든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해도 비를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남들은 안 맞는 비를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또 우산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더 내가 높이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비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같은 주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자녀 삼으신 우리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오직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소망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주인공, 또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더사랑교회 박용남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실 때는 그래도 비가 조금 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비 올 때 안전운전 하셔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그 인생에 좀 비에 젖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그렇습니다.
0: 주로 어떻게 권면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비를 맞을 때는 흠뻑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예, 말이지요.
1: 예. 예.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맞으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비는 꼭 성령의 비로
1: 그렇습니다.
0: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아멘.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어떠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주님 닮게 하기 위한 주님의 복주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1: 아멘. 예. 그렇습니다.
0: 지금 비를 피하다가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모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먼저 기도로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 주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0: 주님.
1: 약한 자, 또 억눌린 자, 병든 자, 지친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롭게 일으키실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몸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0: 아멘.
1: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며 창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기 위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오니
0: 아멘.
1: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가운데 영원한 사랑으로 그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 이 시간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모든 제목들은 저희가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또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 목숨까지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주님은 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작은 목소리라도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기도의 제목, 때로는 물질의 부족함, 때로는 연약한 육신으로,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한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일터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이유미의 찬양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0: 이유미의 찬양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올리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경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누리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좀 소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적으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도로 함께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더사랑교회 박용남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2642번님, 저희 교회 성도님 김동훈 성도님, 이제 53 되셨는데, 지난주에 공장 근무 중에 그 카터 칼의 힘줄이, 손가락 힘줄이 잘려서 병원에서 힘줄을 이제 재건, 다시 있는 수술하고 봉합 시술을 했습니다. 오늘 퇴원하는데, 이제 앞으로 재활 기간을 통해서 손상된 힘줄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공장에서 이제 근무하는 이제 생산직 가운데, 현장직 가운데 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1: 참 많이 있죠.
0: 예.
1: 저도 예전에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할 때
0: 예.
1: 너무 초보자라서 가다가 못을 밟은 경험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신발과 발등까지 뚫고 올라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0: 발등까지요?
1: 네, 뚫고 올라온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빼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0: 예.
1: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저 침바르고 망치로 몇번 때리고 끝났었습니다.
0: 반대 방향으로요. 아우,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 아우,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 그래도 후유증은 없으시고요.
1: 전혀 없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네.
0: 우리 김동훈 성도님도 꼭 그렇게 되셔야겠네요.
1: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0: 예, 경험자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더, 정말 이어진 마음으로 더 기도하시겠네요. 예.
1: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동훈 성도님,
0: 주님.
1: 공장 근무 중에서 커터칼에 의해서 손가락 힘줄이 상해를 입었으며 시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이후에 이제 오늘 퇴원하게 될 터인데 재활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셨으며 기도할 때그 모든 능력들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회복의 과정들, 붓기도 가라앉게 하야 될 것이고,
0: 주님.
1: 또 그리고 힘줄과 신경계들이 다 되살아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다듬어 주셔서 아버지 다치기 이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사랑하는 아들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내내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온몸의 기능까지도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이
0: 아멘.
1: 일터에서 받은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통증과 고통 주님 앞에 아뢸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몸에 다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활짝 열어지게 해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0: 아멘.
1: 이 손을 붙잡으시고 영원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제가 한번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감동이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일터에서 일하실 때 때로는 이제 현장직에 계신 분들 또.

0: 생산직에서 불을 가까이 하시고 또 물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때로는 용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조선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울산 지역이 그런 이제 산업단지 중공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일꾼이기도 하고 그렇지
1: 그렇습니다.
0: 않습니까? 목사님,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맞습니다.
0: 목사님, 그 위로와 권면의 말씀, 그리고 또 한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조심해야 하고 또 아주 주의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것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0: 예.
1: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치유자 되시고
0: 아멘.
1: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래서 육신의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고를 당하셨지만
0: 예.
1: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셨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0: 아멘.
1: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영적인 복으로 오히려 변화되어서 가정이 믿음과 기도 안에 더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네, 한번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울산 땅에는 정말 전국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열심히 일할 마음들을 가지고 와서
0: 주님.
1: 하나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왔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진 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려 주셨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위험한 사업소에서 이 일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그래서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아픔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복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0: 주님.
1: 감사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주님께서 모든 가정들, 일터들을 복되게 하시고 붙잡으시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대한민국의 일꾼들이 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의 경륜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36번님이 참이 기도의 부탁을 읽어보니까 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요.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겨우겨우 국립대 좋은 대학은 갔는데 또 어찌된 일인지 성적도 잘 나오는데 내년 취업이 걱정됩니다. 주님이 이제까지 꾸역꾸역 만져주신 거 압니다. 취업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뒤에 아들아 정신 좀 차려라. 주님께 면목이 없다. 이렇게 문자를 덧붙여서 올려주셨어요. 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그 면목이 없는 마음. 이거를 다 이제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이네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예.
1: 아드님이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0: 그런
1: 왜냐하면
0: 느낌이죠.
1: 좋은 국립대학도 갔지요.
0: 예.

0: 취업도 잘 나오지요.
1: 예. 이분은 사실은 취업도 잘 되는데 여전히 게임할 것 같은.
0: 그렇습니다.
1: 예, 약간 그런
0: 네네네.
1: 하지만 그 옆에서 보는 어머니, 아버지는 사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1: 예. 네. 목사님 한번 참 말씀을. 예.
0: 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정말 이 게임에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1: 예.
0: 정말 아멘. 미래를 향해서 꿋꿋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들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36번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어머니 마음으로는 아들이 걱정되고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왔고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내년에 이제 취업이 참 걱정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녀들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만 게임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나갈지 참 옆에서 보기에 걱정이 됩니다.
1: 주님.
0: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 아멘.
0: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온갖 누명을 쓰고 있었을 때에도,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셨으며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잠시 방황하는 것 같고 그 일을 손에 잡지 못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이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세상 게임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참되고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아들이 참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1: 주님.
0: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게임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날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그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이 아들 반드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기도를 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올리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의 제목 이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에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그분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님 닮도록 응답하시면서 또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더사랑교회 박용남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리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 4224번, 우리 익명으로 올려주셨네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등교 거부합니다. 아침 기상 힘들어하고 또 밤늦도록 10시간 넘게 폰에 빠져 있지만 남편은 감싸줍니다. 이 남편이 유년기 상처가 있는데 주님 만나 주소서. 그리고 첫째 중3 아이도 주님 속히 믿고 모두 회복해 하여 주소서. 저희 가정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아, 이 어머니의 그렇죠.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참 마음이 이렇게 뭐 시체 말로 문드러질까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0: 예.
1: 엄마의 마음이 가정을 정말 바르게 정말 아름답게 세우고 싶은데
0: 그렇죠.
1: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0: 예.
1: 중3 아이도 초4 아이도 무너져 있고 남편도 상처 때문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0: 예.
1: 마음속이. 그래서 이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달라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초사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는 단호하지만 아주 견고하게 폰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예, 그래서 화내지도 마시고 큰 소리치지도 마시고 단호하게 거절만 예. 해주시고 저희 가정에서도 사실 핸드폰을 끝나고 나면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예.
1: 아이들은 스스로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0: 예.
1: 부모가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은 부모 앞에서 사용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남편의 상처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예수님 같이 계실 때 고아의 영이 벗겨질 겁니다.
0: 예.
1: 고아로 살아왔던, 홀로 있었던,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방치되었던 그 아픔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다 치유되게 되어 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0: 아멘. 아멘.
1: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지금은 다 무너져 있지만 기도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아멘.
1: 우리 시간 그럼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익명으로 올려주신 어머니의 간절한 이 소망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주님.
1: 좌우를 둘러보면 남편도 아이들도 다 마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공허함과 또 우울함과 방황 속에서

0: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를 깨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한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떼쓰는 아이를 바라보며 어찌해야 할지 망연자실해하는 그 모습을 그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이 어머니를 통하여 이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하는 남편의 그 어릴 적 유년 시절에 받았던 큰 아픔과 상처, 그 거대한 그 구멍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로서 단호하게 잘못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이를 그저 무작정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된 이 아이가 정말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 것인지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1: 주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님에게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단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악한 것과 일체 악한 것에게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또 중학교 3학년 된 아이 주님께 삼켜 주시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예수님만이 소망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1: 주님.
0: 이제 진로를 앞두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 하는지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준비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내면의 상처와 우울함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주님.
0: 예수님의 빛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의 참된 미래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래서 이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의 빛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 능력으로, 사랑으로, 의로우신 오른팔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주님, 아멘.
0: 우리 어머님에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 가정 일으켜 세우고 되살려내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눈물 뿌리며 무릎 꿇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에,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정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놀랍게 일으키실 것을 믿고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0: 아멘.
1: 이 가정이 오랜 시간의 어떤 여파로,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무너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이분이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시간은 또 우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0: 전혀 다릅니다.
1: 예. 네. 그 주님의 시간, 그리고 주님의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1: 아멘,
0: 이 가정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8728번님, 내일 박사학위 과정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했는데 한 번 떨어졌습니다. 이 A3 용지 4장인지 A4 용지 34장인지 지금 답장을 잘, 답을 서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0: 얼마나 긴장되시고 떨리시겠습니까?
1: 예, 그러니까.
0: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해온 시간들이 또 얼마입니까?
1: 맞습니다.
0: 정말 잘 열매 맺고 정말 이번에 잘 서술해서 심사위원 잘 통과되어서 앞으로 이제 마음껏 공부하고 펼쳐나갈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 그렇죠.
0: 나이 들어 공부한 거 문제 없습니다. 100세 예. 시대입니다.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728번님, 내일 참 기다리고 기다려왔고 준비하고 준비해온 박사학위 과정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조금 늦었다 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0: 사용하실 것을 정말 놀랍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꿋꿋이 참고 인내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1: 주님.
0: 이 과정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이 용지에 가득 가득 써내려가야 할 것인데 주님께서 첫 시작부터 주님이 그 볼펜을 쥔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 처음에는 조금 주저하는 것이 있겠지만 쓰면 쓸수록 써내려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게 하여 주시고
1: 주님.
0: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점점 더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정말 모든 심사위원들이 박수치며 마무리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것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 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지식들이 하나하나 구슬처럼 깨어져서
1: 주여
0: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지금 책자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었던 것들,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넉넉히 뛰어넘게 하시며
1: 주여
0: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8728번님,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떨리면 떨릴 때에도 주님께서 그 마음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기쁨의 소식, 기쁨의 간증이 울려나오는 하나님 시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함께 펼쳐나가실 것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저희가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만 짧게, 지금 친구 남편이 머리를 다쳐서 2차 수술하고 재활 치료 중인데 성격이 난폭해서 지금 친구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3360번님 계신데요. 우리 짧게라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를 다쳐서 수술하고 두 번에 걸쳐서 수술하였습니다. 재활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낙심하였는지, 얼마나 많이 슬퍼했는지 성격이 이전과 달리 난폭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하는 친구에게 욕설을 쏟아붓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그 마음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1: 주님.
0: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구원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던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할 때
1: 주님.
0: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바람 앞에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친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며 정말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이 친구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치유의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소망의 교회 기도. 오늘 이 시간은 더사랑교회 박용남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깊은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울산

부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9월 18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올해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 인정과 교류 금지를 결의한 가운데 이단 전문가와 일선 목회자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0: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어제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단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과 미래 쇄신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개혁주의 네트워크가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2026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 대회를 열고 세계 25개 개혁주의 교단 간 국제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어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인공 임신 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침에 대해 생명 보호의 법 체계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타로나 점술 등 이른바 대한영성이 대중문화로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 복음주의연맹이 소책자를 내고 영적 호기심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요 교단들이 올해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 인정과 교류 금지를 결의한 가운데 이단 전문가와 일선 목회자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연 PD가 전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가 계시론과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발언을 지속해왔다며 이단성 판단을 내렸고 예장합신 이대위 역시 자기 우상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교계 전문가와 일선 목회자들은 이번 결의에 대해 진작했어야 할 공식 판단이라며 성도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한편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이단성 시비를 간과해온 한국교회 차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연입니다.
0: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어제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단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과 미래 쇄신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목사, 장로 부부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 지역별 영적 각성 연합 집회를 열고 120개 이상 교회의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3년 과정의 교회 학교 디지털 교재 개발과 다음 세대 육성을 위한 성결 사관학교 출범, 신학 필수 교과서 발간 및 교단 헌법 전면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용 기성총회장은 복음의 정체성은 수호화돼 시대를 담는 법과 제도의 틀을 개혁해 경쟁력 있는 교단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개혁주의 네트워크가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2026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 대회를 열고 세계 25개 개혁주의 교단 간 국제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을 비롯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태국 등에서 25개 교단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 개혁주의 네트워크는 시대적 의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안인섭 총신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서울이 아시아와 세계교회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설교를 맡은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는 거룩한 연대로 복음 전파에 나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어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인공임신 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침에 대해 생명보호의 법체계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낙태약물이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단순한 선택과 편의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 낙태 관련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낙태약물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태아는 물건이 아니며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0: 라고 강조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타로나 점술 등 이른바 대한영성이 대중문화로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 복음주의 연맹이 소책자를 내고 영적 호기심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영국 복음주의 연맹은 어제 소책자 영적 호기심을 발간하고 세속주의의 한계와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질문이 신의 존재 유무에서 어떠한 신을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이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연맹은 대한 영성 행위에 대해 영적 영역에는 중립이 없다고 경계하면서도 이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외로움을 이해하는 따뜻한 관계 형성과 안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레이첼 에퍼 선교 책임자는 영적인 대화의 마음이 열린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내에서도 18세부터 49세 사이 개신교 신자 중 약 30%가 점이나 사주,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젊은 세대를 향한 대한영성의 침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5에서 20mm 안팎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겠고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예년 이맘때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은 비와 함께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3도, 습도는 89%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ABC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고

0: 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1: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0: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면 합창단을 다니면은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0: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동경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한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믹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려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근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나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단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돌려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0: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건강하시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건강하세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0: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이 고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지금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맞아요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저 뒤돌아다보지 말고

0: 뭐냐, 로셋 아내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1: 예.
0: 우리 청취자들도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전도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1: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김희진 사모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들고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시는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아내 김희진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굴 보이스 주인공이시죠.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성악가 베이스 함석헌이고요.
3: 네, 저는 함석헌의 아내 김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4: 근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게 텔레비에도 나갈 거고 또 방송에도 나갈 텐데 이 전국에 나갈 텐데 두 사람 이렇게 부부가 와서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2: 네. 네.
4: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제일 만나고 싶은 얘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2: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혼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찾는다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와이프가 됐습니다.
4: 아니,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갔어요?
3: 네, 목사님.
4: 그런데 그때 직업이
3: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4: 항공사 네. 승무원. 그런

0: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만났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 중에, 아유, 저런 사람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1: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0: 아니,
1: 마음에 드는
0: 그런데,
1: 남자가. 네.
0: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1: 네.
0: 내가 봐도 처음에는, 어우, 첫눈에 반해진 않을 수가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1: 아,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0: 돈잘 버는 남자.
1: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0: 네.
1: 생각에.
0: 믿음만 좋으면 된다.
1: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남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1: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2: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1: 소개해 주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신뢰가 될것 같아서 몇 번은 좀 만나고 이제 거절을
0: 아니,
1: 해야 되겠다.
0: 신세가 된다고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할 수는
1: 근데
0: 없잖아.
1: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에게 성경적인 얘기 또막 믿음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번더 만나서 제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0: 아니,
1: 하면
0: 그럼, 함
1: 좋겠다 이렇게
0: 교수는,
1: 생각을 했습니다.
0: 우리 미스 키멀 만났을 때,
3: 네.
0: 첫눈에 들었어요?
3: 저는 홀딱 반했죠. 네.
2: 그러셨을 것
3: 그래서
2: 같아요.
3: 이렇게 삼성역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와이프가 딱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우라가 싹
1: 와.
3: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아,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2: 지나셨군요.
3: 저를 처음에 딱 보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입모양이 딱세 글자였는데, 짜증나, 이거였는데.
2: 에이, 그건
0: 아니, 내가
2: 아니었죠.
0: 조영남, 윤여정이를 출연을 했어요, 미국서. 근데 윤여정 씨가 늘 나한테 해놓은 얘기가, 사실 조영남 씨,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3: 네.
0: 예?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김 집사님은 함석헌 교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1: 저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고,
0: 아니, 왜?
1: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고 높은 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0: 그래서 목소리는
1: 네,
0: 별로
1: 전혀 목소리,
0: 대상이
1: 외모,
0: 결혼의
1: 뭐
0: 대상이 안
1: 직업 이런
0: 되고.
1: 거 전혀,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 느낌은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0: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1: 네.
0: 그러면 잉꼬부부로 쭉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불만도 생기고.
1: 저는
0: 또
1: 모든 부부들이
0: 자기가
1: 다,
0: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1: 네.
0: 100%안 가는 것도
1: 맞아요.
0: 있고,
1: 네, 맞습니다.
0: 돈은 많이 벌어 온다, 안 벌어 온다. 그건 상관이 없고.
1: 네.
0: 그저 자기 사랑하고,
1: 네.
0: 듬직하고,
1: 네.
0: 예.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을 거절을 한 거예요?
1: 저희가 사실 만나고 한달 후쯤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응답이 저희 남편이라는 거 알게
0: 그
1: 돼서
0: 말씀은
1: 한달
0: 뭔데요?
1: 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0: 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1: 네.
0: 남자면 되겠다.
1: 네. 그래서
2: 마음에 확신이 오신 거예요?
1: 네,
2: 많은
1: 맞습니다.
2: 미혼 분들이
1: 네.
2: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그
1: 네.
2: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1: 아, 네.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가 확 느낌이 한달 후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0: 근데
1: 제가
0: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1: 네.
0: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김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며?
1: 네, 맞습니다.
0: 제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네.

0: 무슨 어떻게 여자가 프로포즈를 만들었지?
1: 그 시절에 아,
0: 굉장히 시집 못 갈까 봐 걱정을 했네.
2: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었죠.
0: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함 교수께서는 아, 저 여자가 아내감이다. 내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3: 네, 그게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아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왔었습니다.
0: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
3: 네.
0: 근데 내가 알기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
2: 네, 맞습니다. 네.
0: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2: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목사님. 네.
0: 어떤 면에서?
2: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본인이 그 확고한 취향과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을 주셔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또 어떤 아니, 걸 빌리, 먹어도 상관이 없고
0: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네. 집회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호텔에서 나가고 이제 기도할 때 네. 사모님이 왔다 갔다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방을 사모님이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대. 가방 싸는데 그 자기가 다 가방을 싸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가방 내가 싸야 마음에 풀리지. 네. 집사람이 하면 괜히 이거 많이 넣고 이건 또 안 넣고 네.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네, 네. 내가 쌀 테니까 당신은 너 쉬라 그랬어. 네. 빌그램 목사님은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네. 근데 마누라가 이 양반 필요한 걸 다 싸주시는 거예요.
2: 네.
0: 그 양반은 어디 가서 석 달 부흥하고 와서 가방 내놓으면 또 이거 다 빨래하고 사모님이 다 또 그 다음 행선지에 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내가 대단한 아내라구나.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예민하다. 식사도,
2: 네.
0: 옷도,
2: 네.
0: 자기 차림도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2: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집회 갈 때 또 목사님 설교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이 남편한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0: 내가 이제 사람들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거든.
2: 네.
0: 근데 처음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음악 녹음하고 그럴 때
2: 네.
0: 그럴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보기하고는.
2: 네.
0: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순수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2: 네. 네.
0: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2: 네.
0: 그때 나는 김 집사님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2: 네. 예?
0: 아직 비행기 타고 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밝아졌더라.
2: 네, 예. 맞습니다.
0: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2: 어떤 특별한 한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0: 이렇게 사는
2: 네,
0: 동안에
2: 항상
0: 이제 남편이
2: 때.
0: 어느 정도 바뀌니까
2: 네, 맞습니다.
0: 예,
2: 네.
0: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다.
2: 네.
0: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은 교회도 댕기고 같은 공연도 댕기고
2: 네.
0: 이럴 때 볼 것 같으면 은 뭐 그 전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2: 네,
1: 그리고 또 아까도
2: 행복합니다.
1: 말씀하셨지만 네. 그 김상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네. 희진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다.

0: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순간이셨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하는 일이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뵙고 목사님 집회에 같이 많이 다니고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남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2: 너무 그러면 또 함 교수가 좀 교만해질 것 같은데 함부로 하세요. 아니 저 내가 함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네. 뭐 큰 집회가 아니고 몇 사람만 보이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와서 노래해요. 네. 웬만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해요. 네. 반주자도 없고 네. 어떤 때는 네. 모이는 사람도 뭐 열댓 명밖에 안 네. 되고 그런데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뭐 만 명이 모인 것처럼
1: 맞아요.
2: 힘을 네. 다해서 노력으로 네.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집회 분위기가 네. 180도로 변한 거예요. 네. 뭐 누구나 다 함석헌 교수 찬양을 들으면 저렇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체육을 한다고 그랬다며?
3: 네.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2: 그럼 자기가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낀 건 언제예요?
3: 제가 베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그 일본 공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 체험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회 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로 가면은 이런 성령 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체험들을 매번 느끼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서 극동방송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삶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는 거를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0: 항상 음악회 하시면 콘서트 때 그 무대를 굉장히 사로잡으시고 굉장히 재밌으시면서도 또 노래로도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춘기 때는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이셨던 적도 있다면서요. 네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신 건지.
3: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되게 퍼프하고 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까 네.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음식도 좀 가려야 되고 뭐 잠자리도 가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느끼니까 제가 성격이 저절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0: 성령의 역사로 네. 이렇게 됐네요. 정말.
3: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예민하고 부족했던 그런 성격들이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3: 네.
2: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3: 네.
2: 자기 부인이 요 이불을 이고 와서 네.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당신이 여기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 마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른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는 천사인데 네. 집에 와서는 막 남편이 아내도 기합도 넣고 밥이 이게 뭐요. 네? 집안이 이게 뭐요.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은데 네. 집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거 꼭 마귀 같다. 여기서 살자. 그런 경험은 없어요?
1: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살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2: 자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변화돼가지고
1: 네 맞습니다.
2: 집에서 오면 잔소리가 좀 적고
1: 네.
2: 아내 우회하고
1: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1: 네.
2: 아 남편이 변했다.
1: 네.
2: 난 또 받아줘야지.
1: 네.
2: 그렇죠.
3: 네. 네.
2: 그래가지고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
1: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네,
2: 그래서 김 집사님도 남편 노래 부를 때마다 쫓아다니더라.
1: 네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네. 제가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항상 가서 느끼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0: 그 은혜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잠깐 함께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석헌 교수님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자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1: 네, 저희 아들 한 명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운동에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있어서요. 지금 바디빌더가 되고 헬스 트레이너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하시고 아들은 네. 또 체육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네. 집사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제가 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네, 라이딩을 좀 하면서 또 지금은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 밥 정량 이렇게 토마토랑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
0: 식단을 열심히 하는군요.
1: 네, 그래서 최대한 아들 앞에서 조금 맛있는 거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저희 남편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종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 함 교수님, 뭐 오페라도 했고 네. 큰 무대에서 노래해봤고 지난번에 노래한 데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예배 네. 장소가. 야,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김 목사도 왔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예? 네. 나이 90이 넘은 노인네가 여기까지 비 맞고 왔는데, 네. 나가도 잘 해야지. 그러면서도 큰 무대에서 했을 때, 또 아주 어려운 무대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오페라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네.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 은혜 받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네네. 이쪽 노래하는 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0: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요양원,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함석헌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0: 네,
1: 부인은 비행기 탔죠?
0: 네.
1: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성격,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여기는 평생 노래하는 사람. 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2: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
2: 네.
0: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저도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극동방송에 와서 좀 섬기고 있었고요. 후에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제가 극동방송으로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극동방송 와이프가 와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1: 네. 근데 시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데, 네, 거부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2: 네,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3: 기도로 그런, 네,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항상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순간들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 기도하고 또 가정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회개하고
1: 아니, 이제 네, 더 몇 잘해야 년을 승무원 노릇했어요?
2: 저는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저 시니어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2: 7년 전쯤에 퇴사는 했고요, 목사님. 지금은 함석헌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1: 아니,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2: 네, 그때도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1: 그러면 아들만 키우고.
2: 네, 아들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를. 공연이 그때 많이 없었는데 셋이서 이제 막 집에서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고 또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시 또 막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쓰면서 그때 시간을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3: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번번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런 사연이 와요. 샬롬, 극동방송 사랑하는 구남희 집사요. 요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저 잘 사는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길,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집사 올림.
3: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또 앱을 통해서 영상

0: 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1: 저는 늘 북한을 위한 기도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져서 평양에서도 저희가 방송국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희 남편 같은 찬양 사역자가 그런 평양에 있는 무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0: 네.
1: 기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0: 교수님, 어떤
2: 저는
0: 생각하고 있으세요?
2: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하고
0: 아멘.
2: 있습니다.
3: 사실 두 분, 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뭐 사실 연예인들 많이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석헌 교수 내외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꼬 부부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는 되는 것이 내 사명 같아요.
2: 감사합니다.
3: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대. 참 사람들이 나더러 빌그램 전도대회 할때 빌그램 목사 못지않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통역을 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그래서 두분 내외가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2: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분 오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국에 091번 지역번호 052-265에 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3대 관계, 요한복음 15장, Texas Find John 15. There's a three relationship.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3대 관계. 첫째, 뭐 간단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me and my maker, God, my relation. 두 번째로, 너와 나와 관계.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me. Third, 나와 세상과의 관계. World and my relationship. 요 3대 관계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요, 내가 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관계성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는 절교해야 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효도는 부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애들 보면은 나한테는 별 볼 일 없는데 엄마한테는 잘하더라. 그래서 효도는 부모에 대한 관심,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충성은 관심의 농도를 의미하는 건데 나라에 대한 충성, 직장에 대한 충성,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을 뜻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if you do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anyone else, 아무것도 안 들려. 들리는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고 말하는 게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관심이 없을 때. 오늘 새로 교회 나온 분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관심은 살풍병한 사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든다고 했어요. 남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늙지를 않는데요. 남편에 대한 관심으로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식에 대한 관심으로 효도를 하고 국민의 관심으로 애국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듣는 치료에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으면 그 환자는 병이 낫습니다. 관심은 봄비와 같습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Love. 잠언 10장 12절에 Proverbs 10:12 said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뭐든 잘못 보이는 게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만 한 것도 꼬투리 잡고 개인적인 상실감과 사회적인 영적 불안정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실조각한가. 오늘 저 큰 거 들고 하는 사람 곤드라베이스라고 그러지. 저거 차에다 싣고 매주일 와서 하는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프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름인데 여자가 저 동그란 지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베 줄 여섯 개가 다 끊어지고 한 개만 남았어. 저게 프레드릭 왓츠가 그린 그림인데 둥근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눈을 가린 소녀가 낡은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이 소녀의 손에는 여섯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낡은 harp.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일까 말까 하는데 비쳐있고 희망은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순간임에도 극복할 작은 실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프가 망가져 버렸지만은 연주할 한 줄기에 줄기 남아있는 상태에 어두운 하늘이지만은 빛을 비춰주는 작은 별 하나는 떠있는 상태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인고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에 대하는 자세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줄 하나 가지고 그래도 튕겨보려고 하는데 그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유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생각 하나도 없었어. 교회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 미군 카라 파울스를 만나고 그 사람이 나를 기독교 학교에 집어넣고 매일 찾고를 해줘. 매일 저녁 기도회 해줘.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신학생 하나 보내서 내 기숙사방에 와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전도를 해서 내가 안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나 예수 믿고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는데 어디가 정치학을 잘 가리키나 쭉 찾다가 하나님이 야,
너는 너 아니래도 너희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엄마, 너희 형제, 너희 조카 가서 전도를 해라. 사명을 주시면서 할 수 없이 신학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관계, 그 미군과의 관계, 그 신학생과의 관계, 저 거기서 외롭고 적적하니까 여자친구 하나 만나서 관계, 그래서 여자는 뭣도 모르고 한국에 쫓아와서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가 그래도 애들은 교육을 잘 시켰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북한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소망이 없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나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비판할 수가 있는 사회가 언제나 오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 있을 거예요. 3대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첫째,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Our relationship to Christ.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누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저께도 내가 대부도에 갔다 왔는데 포도 두 상자를 실어주더라고. 그래서 한 상자는 간병인에게 주고 한 상자는 우리 내외가 먹는데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다 먹더라고. 여기가 왜냐? 나는 포도나무, 예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에 그 붙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거기 붙어 있어야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꽃도 피고 열매도 하고 포도를 만들 수가 있죠. 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있기 전에는 남남이었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생명체의 동일성, oneness in life.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one, 생명체의 동일성. 나무와 가지는 한 줄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Book of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3.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내가 붙어 있어야, 하나님한테 내가 붙어 있어야, 예수님한테 내가 붙어 있어야 나를 신학 공부하고 가서 너희 집 사람 전도하라고 하지, 내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 공부를 해서 연세 많은 어머니를 빨리 가서 전도하고, 형 전도하고, 둘째 형 전도하고, 셋째 형 전도하고, 형수들 전도하고, 조카들 전도하고,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했어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의존하는 관계, entire dependence.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쓰니 사람들이 마른 나무를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진다 그랬어요. 이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졌으면은 나는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니까 이걸 주워다가 불에 태운다. 사람들은 다 독립을 좋아합니다. Everybody like to be independent. 그래서 세 살만 되면 밥 숟가락도 잡지 못하는 놈이 자기가 밥 먹는다고, 자기가 직접 먹는다고, 엄마가 먹여주면 아이 이제 저리 가라 그러지. 흘리고 떨어뜨리고 옷에 다 해면서도 자기가 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마 어린애들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얼마나 독립성이 강한지 몰라. 미국의 자녀들은 18세만 되면 집에서 통제받기 싫어서 나가서 조금 학고방에 와서 살더라도 그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독립해서 살고 싶다, 간섭을 받기 싫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 안 받으면 그건 남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읽고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매일같이 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필리피언스 4:13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f God gives me power, I can do all things. 누구가 손해인지 떨어져 있으면 두 사람 다 손해요. 속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부 상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독창하는 것보다 사중창하는 게 더 어려워. 화음을 해야 되고, 내가 잘 알아. 내가 데려댕겨봤죠. 테너 하는 사람은 자기 성대를 나타내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게 화음을 하려니까 조금 줄여야 돼. 베이스. 사실 베이스는 여자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화음이 잘 되나 안 되나 맞춰봐야 돼. 그게 릴레이션십. 그거 안 맞으면 저기 금방 깨진다. 나 사중창 깨지는 거 많이 봤어. 이중창 깨지는 것도 많이 봤어. 삼중창도 깨지고 저 합창단에 지휘자가 잘하면 안 깨지는데 지휘자가 쉬운치 않으면 깨져요. 흩어져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개성을 나타나고 자기 지식을 나타내고 자기가 아는 걸 나타내나. 그러면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독불장군 없다고 그랬어요. 역시 협동관계요. Cooperation. 우리 관계성은 Cooperation, 협동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그랬어. 난 그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선뜻해요. 아, 내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partner, 동역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 와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그랬어. 까불지 마. 겸손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함께 동역을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내가 느낀 거 하니 우리 집에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했어. 밥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 밥 존스 출신이에요. 수원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껴. 생각이 전혀 없어. 야,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나는 사실 박사까지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나를 지원해 주는 미국 분들이 야, 너희 식구 전도하는데 박사가 뭐 필요하냐? 너는 벌써 몇 년 신학을 했고 석사까지 했으니까 박사 포기하고 빨리 한국에 가서 너희 가족 전도하라고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나 배 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누이 뭐 아줌마 뭐 동네 사람 30명을 데리고 인천 부두에 와 대기하고 계시더라. 우리 집사람이 배에서 내리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 나이가 많지. 우리 입사람을 부둥켜 안고 환영을 해주더라고. 우리 입사람이 아 나는 인정을 받았다. 그때서부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점심 식사하시고 내가 용돈을 드리면은 왜 토요일 날 용돈 드리노? 주일 날 11조 헌금하라. 그리고 우리 사람이 여기 놓으시다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여기서 교회 같이 가세요. 그러면 우리 사람 아니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서 절대 앉아. 그렇게 주무시고 가라 그래도 앉아. 왜? 우리 집엔 요강이 없어. 지금 사람들 요강이 뭔지 모른다. 우리 집엔 그게 없어. 우리 집 수세식이 있어. 그때 수세식이 있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 그거 쓸 줄 모르니까 그건 무서워하더라. 그래서 난 집에 가야 된다. 어머니 발밑에 늘 요강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셔 주무시고 가라 그래도 안 주무시고 일요일 날, 주일 날은 당신 집에 가서 조카들하고 같이 교회를 오시죠. 그럼 성도와 성도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You and me, what kind of relationship? 무슨 관계가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무슨 관계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In Christ, we are one.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장관도 없어, 국회의원도 없어. 성도 대 성도, 장로 대 성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We are one. 성도와 성도 우리가 one. 너와 나 하나여 둘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사람 만나면 결혼을 했지요. 남녀가 두 사람 친구가 만나면 동업을 할 수 있고 두 형제가 만나면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That's the Wright brothers. They made airplane. 둘이 합쳐서. 참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미워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안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것이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됐어. One in love.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교인들끼리 물고 지지고 복구고 난리요? 나 그런 교회 많이 가봤어. 부산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이콽 사람들은 저쪽 벽을 보고 예배를 보더라. 이쪽 사람들은 이쪽 벽을 보고 예배를 보더라.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파고 여기는 무슨 파래. 교회도 따로따로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따로따로요. 모든 게 다 따로따로요. 참 이런 걸 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20세기에 최고의 영으로 알려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몽고메리에서 망간무리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의 승차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는 28살밖에 안 된 청년 목사였어요. 그는 투옥되어 있을 때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 설교 제목이요. Love your enemy. 그래서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0: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한밤중에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 놓아도 거기 KKK라는 게 있어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어.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어느 날인가 사랑이 승리하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내와 사랑, 투지와 용기,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떳떳하게 워싱턴 그 공원에 가서 유명한 설교를 했어.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다. 그 꿈이 뭐냐? 흑인 애들하고 백인 애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노는 걸 보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그랬어. 사역에도 우리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One in work.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사역도 하나, 기도 사역도 하나, 찬양 사역도 하나, 봉사 사역도 하나, 백두산 가는 것도 하나. 둘이 될 수 없어. 하나로 묶어져 가서 같이 가야지. 힘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간단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Therefore, we have to be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과 단절해야 돼. 그렇다고 택시 안 타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수돗물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 세상, 이 세속에 속한 모든 짝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단절을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Incredible Christian이 되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3대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직장에서는 사업관계에서 정직하고, 친구는 물론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내려앉아 찾아가고, 아랫사람에게는 겸손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좋은 일을 당하여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서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님 하늘에서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에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그는 일대 변환이 돼가지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0: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나에게 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1: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0: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1: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1: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후를 찬양으로 채우는 예배의 시간, 오후워십 남현용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오후 3시는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의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계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위드힘과 함께하는 오후워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격도 능력도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길에는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끄시는 길이라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오후 어십 지금까지 위드힘 찬양 예배 실황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예배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드려집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하시죠. 남현용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오늘도 찬양 이 시간은 엄선된 은혜의 찬양으로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찬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꿈대로 뜻대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시 요셉 이야기로 좀 돌아왔는데 오늘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들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해석하는 틀은 꿈입니다. 곧 계시의 말씀이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가장 길게 족장들의 이야기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창세기 37장 17살 때 주셨던 두 개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였냐 하면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죠. 농사는 당시 최고의 경제활동이었는데요. 볕단은 농경업을 상징하고 있는 물건이죠. 즉 목축하는 집안의 아들에게 이 농경의 꿈이 주어졌다는 것은 허황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우리가 농사질 일이 없는데 뭐 농사짓는 꿈 꾸고 나서 저렇게 까불대는 거 보니까 저게 왜 저러냐. 맨날 지가 11번째로 태어난 놈이 맨날 지가 1등 해먹으려고 그런 꿈을 온통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꿈을 꾸지. 그렇게 허황된 것으로 치부하면서 그 꿈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어림도 없는 짓을 하고 있네. 헛꿈을 꾸면서 교만하게 자기를 뽐내려고 기존의 질서를 뒤엎으려는 놈으로 이렇게 요셉은 오해를 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건방지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과연 완성이 되더라 하는 게 우리가 최근에 39장에서 41장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헛꿈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제국의 농업 경제의 최고 결정권자가 됨으로써 이 꿈이 성취가 되는데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요셉의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요셉은 그것으로 세상 성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곧 세상 일꾼 요셉의 모습을 그 첫 번째 꿈이 알려주고 그려주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4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꿈의 바탕 위에서 두 번째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둘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영적인 내용이죠. 요셉이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이것은 곧 야곱의 집,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을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언약 백성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이 두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곧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 요셉의 모습을 거기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훨씬 더 길고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꿈이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그 결과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로 전환을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오늘 그 두 가지의 핵심적인 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아마 다 들은 거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첫째 꿈이 이루어진 결과를 딱 보니까 아 과연 그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요셉이요 전직 노예였고 현직 죄수였던 강간 미수범이었던 요셉이라는 이 세상 기준에서 보면 절대로 쓸 수 없는 이 핫바리를 애굽의 총리에다 올려놓고 그래야 된다라고 했던 일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꿈이 없었다면 어림도 없고 상상도 못했을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곧 꿈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 스펙 좋고 거기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런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꿈이 그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총리가 된 도약괴는 오직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제국을 압박하고 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내가 애굽이라는 제국에 나가서 총리에 올라서 크게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그것으로 삼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은 이미 창세기 37장 17살 때 너를 그렇게 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꿈대로 이끌어오신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셉을 해석하고 또 요셉을 적용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첫 번째 꼭지입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몰랐어도 순종할 수 있다. 몰랐어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는지 왜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로만 왜 이렇게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분이 나고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일들만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랐고 대체 왜 이렇게 가는지 몰랐어도 요셉은 순응했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예 그에게서는 평범한 삶 자체가 박탈이 되어버렸습니다.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 아닙니까? 가서 노예생활하다가 살만하니까 또 옥살이를 겹쳐서 하게 되는 이런 상처와 고통과 불합리가 연속적으로 내 인생에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뚫고 나갈 힘을 하나님의 꿈, 말씀, 계시가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자는 이것을 버텨내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겨내게 하시는 그 꿈의 힘, 말씀의 힘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꿈이 힘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된다면 우리도 된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떡잎부터가 달랐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평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쓰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요셉에게 탁월한 점은 말씀에 대해 창념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그 말씀을 꽁꽁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간수장에게 순종하고 이 사람은 희한해요.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자기를 위에 세우신 권위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런 특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거 붙들고 쓰셨지. 떡잎부터가 얘는 뭐 아유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디 있어. 막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다른 17살의 동년배 아이들보다 뭐 특별하게 인간적으로 탁월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지도했던 지도자 아버지가 아주 성숙하고 균형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야곱이 영적 거장이기는 하지만 체험도 많았지만 정말로 성숙하고 균형 있게 살피는 지도자였다면 형제들 간에 그런 반목과 질시가 일어나지 않게 얼마든지 세워나갈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이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분별 없이 인도해 나가는 이런 지도자 밑에 있었을지라도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형편을 겪었어도 되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악한 경험과 사람들, 요셉의 인생에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믿는 자라고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세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신앙에 상담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고민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자는 자기 혼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환경에 떨어졌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처참하고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쏟아져 들어왔을지라도 되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요셉 인생의 첫 번째 꼭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나는 평범해서 안 됩니다. 뭐 환경이 있나요? 뭐 그래도 뭐 비비적거릴 무슨 뭐가 언덕이라도 있어야 하지요. 이런 소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노예였다는 거예요. 죄수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 하나 가슴에 꼭 붙들고 살아가면 환경이 어때서 안 된다. 내게는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냐. 이런 핑계 대지 말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고 된다고 믿고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빗나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처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평범함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과 헌신 앞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아이고, 뭐가 있어야 하죠. 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소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하나님 진흙더미에서 끄집어내서 쓰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에 쎄고 센 게 능력입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능력자 운운하지 마십시오. 무슨 능력이 인간이 많아서요. 자꾸 능력 비교하고 스펙 비교하고 이런 습성들 우리가 버리고 우리를 참으로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능력의 통로로 쓰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맞추며 살아가자는 것이 요셉을 해석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발출구가 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해석할 때 절대로 그가 총리가 됐다 하는 결과에서 거꾸로 보면서 야 그러니까 17살 때도 특별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뭔가가 달라도 달랐을 거야. 그러니 저 고난 속에서도 이겨냈지.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안 돼도 되는 거야. 요셉이 요셉되게 하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이뤄나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 건데 아니야 그 사람이 특별했을 거야 그러면서 요셉은 추앙하고 다니엘은 추앙하고 다윗은 추앙하고 모세는 추앙하면서 그래서 나는 안 돼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그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해갔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제가 일주일에 10번은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너 대단한 놈이야.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말씀을 꼭 이루실 거야.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품으신 뜻을 이루실 거야. 자기를 칭찬하고 믿음으로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비록 약해도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을 해석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주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끝까지 말씀에 붙들어매는 요셉의 분투,

요셉의 처절한 자기 헌신, 이런 것들을 지금 두 번째로 다루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첫 번째 꿈이지요. 외연적으로 그 꿈이 주어진 시점과 성취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은 13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비범한 총리, 얘는 당장에 애굽 제국을 맡겨도 되는 총리감이다 라고 이렇게 모두가 판단할 만큼의 인물로 길러내셨습니다. 훈련기간으로 쓰셨어요. 요셉에게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셨습니다. 유학 보내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어디 뭐 특별한 뭐 스카이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연단하셨어요. 요셉의 인격이 자랍니다. 요셉의 기능이 자랍니다. 그의 성실이 무르익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말 저렇게 잘 듣는 애가 있나, 그게 요셉의 특별한 거 유일한 거 하나거든요. 그러더니 아버지 집에서는 다 됐다 싶으니까 이영말리 그 보디바르의 집에서 그 큰 집안의 모든 살림을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한 1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 세상에서 제일 까탈스럽고 제일 잘난 척하고 지가 최고인 줄 아는 정말 밥맛인 사람들만 우글우글 모아놓은 왕의 감옥 거기에 보내서 거기에서도 그 까칠한 사람들이 다 아이고 요셉한테 맡겨놨으면 됐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것이 13년의 세월입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진 훈련의 과정들을 다 감당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몸부림친 세월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이 상처와 눈물과 조롱과 이 모함과 억울함 속에서 에이 나는 안 돼 하면서 확 자포자기 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게 주신 말씀 그것 붙들고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신 시간이 13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많이 배우고 대체로 똑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꾸 납득시켜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설득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고 순종 안 합니다라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은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명령하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펼쳐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이해될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분이 나를 던져놔도 그게 곧 다윗이 노래하는 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있고 주님의 막대기가 있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이것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요셉을 해석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것은요 인간이 용쓴다고 하나님에게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놓으세요 막 빡빡 우긴다고 하나님이 그거 뺏기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릇이 준비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있어도 오물이 가득 묻은 그릇에 남겠습니까? 여러분 이연복 셰프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한 것 똥 묻은 그릇에 담으면 드시겠어요? 안 담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3년의 세월은 요셉이라는 그릇을 제국을 다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넓히시고 키우시고 거룩하게 하신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과 지혜 부어주시는 일은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왜요? 쐬고 센 게 그건데 하늘나라에 넘치는 게 그건데 부어주시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부을 그릇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모난 인격과 생각과 본성이 갈고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13년 동안 하나님이 두들기시고 넓히시고 닦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애굽 제국을 다 집어넣어도 네 그릇 안에는 들어가겠다 해서

세우신 게 정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요셉의 13년 세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르치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는요, 해산의 수고 곱절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되던 것, 이 정도 되면 뚜껑이 열리는 거지요. 이 정도 되면 주먹이 쥐어지고 날아가는 거지요.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달 전 같으면 내가 뚜껑 열리고 입에서 막 험한 소리 나오고 그래. 이게 참아지네. 이러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조롱을 내가 견뎌내고 있네. 이 희생을 내가 감당해내고 있네. 이게 뭐야? 이렇게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13년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면서 그리스도처럼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비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육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육체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수 있었어요. 그게 복음서의 증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부어주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심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전도하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육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그 틀, 그 가다, 이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봐라, 육체 속에도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몸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빚어가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의 사람들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에 집어넣고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 이것은요 다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훈련과 그 훈련 앞에 순종과 헌신과 열정으로 응답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에 왕도가 없듯이 경건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엘리트 코스가 없어요. 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성실과 신실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죠. 한 땀 한 땀, 여러분 자수 놓는 분 보면 그 바늘 하나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정말 요만한 점 하나 딱 새겨집니다. 그죠? 근데 그걸 수만 번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기가 막힌 꽃이 피고 거기에 아름다운 새가 날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하루에 그 한 땀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참 하찮아 보이는 그 하루가 하루하루가 수놓아 거룩한 영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종들이 탄생하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말씀입니다. 요셉을 만들어 나갔던 것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떡잎이 달랐다, 야는 싹수가 달랐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그가 창념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도 말씀에 붙들리면 이렇게 된다,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나를,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이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으면, 첫 번째,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가시는 과정이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요셉이 자기를 헌신하며 순종하고 순응하는 과정이었다. 이게 요셉을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 목표로 하신 거룩하신 뜻, 그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맡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내가 조그만 것 맡겼는데도 거기에 네 온 영혼과

0: 인생과 삶을 다 갈아 넣어서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그것은 크기는 작을지라도 내게는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크기로, 사이즈로, 결과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채워나가고 헌신하는 것이냐, 이것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은 다 브라보, 브라보 라이프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하신 분량을 채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 능력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 난 백이 없어서, 스펙이 약해서, 그딴 소리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죄수도 됩니다. 죄수도 되고 노예도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다윗을 노래한 한나의 노래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왕을 어디에서 끄집어내셨다 하면 진흙더미에서 끄집어내셨다. 진흙더미에 가장 그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그 진흙더미 속에서 여기 일꾼 있네 하고 하나님 끄집어내시는 거라.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 두 눈 똑바로 들고 하나도 허투루 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지키며 그 말씀의 뜻대로 말씀 믿으면서 눈앞에는 주신 말씀과 정반대의 삶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이 참이라는 것 붙들고 견고하게 버티며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복됩니다. 세상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의 씨앗인 말씀 잘 간직해서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주시는 이 말씀 잘 품어서 말씀이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브라보 라이프를 아름답게 결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국에 7111번, 지역번호 052-234-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예전에 잠시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까 저도 건강이 좀 신경 쓰여서 먹는 것을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자주 먹던 과자, 컵라면도 몸에 안 좋으니 자제하게 됐고요. 병원에서 영양제를 잘 섭취하라고 권해서 영양제도 이제는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음료수나 어떤 걸 사 먹을 때도 뒤에 성분표를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SNS를 계속 들여다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먹는 건 그렇게 깐깐하게 가려먹기 시작했으면서 내가 보고 듣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구나 싶더라고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온갖 재밌는 것들에 눈 돌리진 않았는지,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보다는 사람들과 세상 얘기 나누는 데만 푹 빠져있진 않았는지 말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나의 눈으로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내 귀가 무엇을 가장 자주 듣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또 찬양의 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영에 가득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오벳의 찬양으로 주의 말씀은, 이어서 Thanksgiving Band의 찬양이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갈수록 음식 성분표, 위생상태 더 꼼꼼하게 챙기곤 하는데요. 정작 내 영혼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이 마음의 양식에 대해서는 소홀하곤 합니다. 평소에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몰두하며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도 제 SNS 알고리즘을 보니까 참 여러 관심사로 가득하더라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내 영혼의 알고리즘이 꽉 채워져야겠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금요일의 오후입니다. 한 주간 무엇에 가장 집중하셨어요? 이것저것 또 바쁜 일상 속에 분주하게 지내셨다면 또 금요일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에 또 집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또 사연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3080번님께서 샬롬, 퇴근길에 청취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고, 또 오랜만에 은진이 수진이 할머니, 네, 이분은 극동방송의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계속 출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샬롬, 오늘도 안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또 남은 하루 승리하게 하소서 하셨고, 4447번님께서는요, 아들이 추석 명절 전에 빨리 집에 온다고 하니 저녁 준비하면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또 오랜만에 또 아들 가족 만나는 그런 설레는 시간 보내고 계신가 봐요. 살아계신 주 신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함께합니다.

피아워십의 찬양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과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보내드린 곡은 살아계신 주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의 피처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은 5시 21분이네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참여해 주시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7358번님 퇴근하는 길에 함께 걸어가기 듣고 갑니다. 퇴근길 집까지 2시간이나 걸리는데요. 긴 시간이지만 함께 걸어가서 즐겁게 갑니다 하셨어요. 아유 또 긴 퇴근길 오르셨군요. 그런데 참고로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같이 걸어가기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름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 국장님도 가끔 함께 걸어가기라고 프로그램 제목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아무튼 2시간 퇴근길이라니까 참 집에 도착하시면 많이 고단하시겠어요. 긴 퇴근길이지만 또 찬양하면서 함께하다 보면 차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으로 잘 보내실 수 있겠죠. 7358번님께 선물 드리고요. 7602번님, 피디님, 짐니의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찬양 신청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엄청난 작업 일정 소화해야 하는데 이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또 많은 일 때문에 마음속에 부담이 밀려오시나 봐요. 이런 많은 좀 부담되는 일을 앞두면 전날부터 잠도 안 오고 마음 잡지 못하고 마음이 서성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잘 마치실 줄로 믿고요. 후련하게 끝내신 뒤에는 편히 쉬는 순간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께 선물 드리면서 신청 찬양 보내드립니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7602번님의 신청 찬양이었습니다. 짐니의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이어서 영어 찬송 보내드렸습니다. Beyond the Sunset Medley, 스티브 다모디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 화면 신청 문자는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4224번님께서 이번 주 말씀 씨앗 이번 주에 제가 암송했던 구절인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 화면에 새겨진 구절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한 주간 또 저도 한 번씩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도 들으며 암송하시면 마음에 더 잘 새겨지겠죠. 이 4절 말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안위의 의미는 그냥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라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사방에서 조여오는 아주 긴박한 순간에서 극적으로 구출해줬을 때 휴 하고 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라고 하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친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위해주시는 주님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오늘의 이 팍팍한 일상도 잘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9824번님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서 지금 마침 딱 숨통 트임이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한 주간 답답하게 보내셨다면 우리를 안위하셔서 숨통 트이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또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배경화면으로 멋지게 제작했습니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김명식 류수영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존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시간 참 빨리 흐르고 한 주도 참 빨리 흐르네요. 오늘 선물 당첨된 분께는 당첨 문자 별도로 보내드리고요. 끝곡으로 오 신실하신 주 연주 찬송 전해드리며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다른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기억나게 웃으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정말 이 세상이 웃을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웃을 일이 있으면 웃는 것, 이건 하수입니다. 사실은 그런 웃을 일을 통해서 웃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의 사소한 일상, 늘 곁에 있던 그 사람, 내가 늘 다니던 그 일터,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 그 의미를 발견하여서 진정한 삶의 의미 속에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이 고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지만 행복하고 웃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 속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그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의미 있는 즐거움, 의미 있는 기쁨, 의미 있는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인류가 생겨나고 나서 모든 인간들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포함입니다. 간절한 소원, 그것을 물어본다면은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르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정리해 본다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강해지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는 인간의 본질적인 소원입니다. 과연 나의 소유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던 그러한 나의 소원이 나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에서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게 전부야, 세상에 추구하는 그 복을 전부로 생각하고만 살아가다가 그래서 내 평생을 다 바쳤고 나의 건강을 다 상하게 했고 나의 모든 것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 이게 아니더라 라고 했을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그 이상의 복,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이 소위 말하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의 기준에서 더 나아가 그 이상의 그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좀 다른 복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지파 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땅을 미리 얻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 기업을 얻었는데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아내들은, 너희들의 가족들은 여기 두고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함께 치르고 거기에서 나머지 아홉 지파 반도 너희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기업을 다 분배받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먼저 기득권을 얻었으니 그 목까지 너희들 책임 다 하고 다시 너희들의 가족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은 이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합니다. 축복이 무슨 뜻입니까?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단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빌다거든요.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부분을 그냥 관용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을 줄게요 라고 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서로 축복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 사람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이 사람 나에게 참 귀한 분인데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우리가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을 축복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죠. 자, 소위 지금 두 지파 반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복을 많이 받아서 갑니까? 빈털터리로 갑니까? 복을 많이 받아서 가죠. 소위 복 많이 받았습니다.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 쇠와 많은 의복, 이것은 현실적인 복을 실제적으로 이들이 많이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갑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사실 이까지입니다. 복 많이 받아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이 사람 너무 부러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부러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죠? 돈 많이 번 사람 부러워요? 네, 부럽죠. 딱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집 아이는 좋은 학교 갔다. 뭐 이런 거 좋은 직장 다닌다. 딱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돌아갔다 그러죠. 그 불...

사람 집에 한번 가보셨어요? 어떻게 사는지 혹시 보셨어요? 그것도 안 봤잖아요. 그냥 나보다 많이 받으니까 부럽다. 복 많이 받았다. 저 사람도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뒤에 거는 나중에 관심을 가지죠. 그냥 와, 저 사람 요즘 잘 나가더라, 돈 많이 벌었다더라, 좋은 학교 갔다더라, 좋은 직장 다닌다더라, 이게 우리는 복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돌아갔더라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끝나지 않고 그 뒤에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좀 다른 복입니다. 좀 안 다른 복,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복은 그냥 많이 벌었다, 집에 갔더라, 통장이 나한테 꽂혀있더라, 재산이 많더라, 이게 그냥 우리는 복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연봉이 높더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복을 받아서 돌아갔더라고 멈추지 않고 그 뒤를 우리는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뒤가 뭔지, 자, 돌아가서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삼은 좀 다른 복,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돈 많이 벌었더라, 좋은 학교 갔다더라, 연봉이 높다더라, 잘 나간다더라, 이것만 보고 박수치고 이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이것만으로 어깨 힘주고 다닙니다. 그 돈으로 나쁜 짓 하고 그 돈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짓 하고 그래도 저 사람 돈이 많잖아, 이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갔더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까지가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나누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라크라는 원인데요, 칼,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 많은 재산 얻었지, 많은 은금 가졌지, 실제적인 현실적인 많은 복 받았지, 그래서 잘 보관해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돌아가서 너희 형제들과 나누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재산, 이 많은 은과 금, 구리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은 것일까요? 전쟁을 치루어가지고요, 그 전쟁에 대한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들이 나누어야 될 것은요, 흔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돈 어떻게 벌었는 줄 알아?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온 줄 알아? 너희들 자고 놀고 먹을 때 안 먹고 허리띠 쫄라매고 이렇게 번 돈이야. 온갖 고생 당하고 수모 당하면서 내 목숨과 같은 돈이야. 그러니 나는 이거 나위에 써야 돼. 그래서 그걸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만 애쓰는 겁니다. 더 높아지려고만 살아가는 겁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가서 반드시 나누어. 어떤 것을 네가 생명같이 여기는, 네 목숨 걸고 얻은 그 전리품들, 너희 가족 놔두고 이 멀리 와가지고 고생해서 얻은 그것, 그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왜? 그 안에는 너의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어.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진실한 것, 너의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는 그것을 나눌 때에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쓰다 남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이렇습니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복받았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열심히 했다, 복받았다, 가지고 돌아갔다, 그 다음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했다? 나누었다. 그럼 이 나누어서 끝납니까? 나눈 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얻었지요? 이 사람들도 복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 하면 이 복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돌아가서 꽁꽁 묻어놔야 되나? 아니죠. 또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눔받은

사람도 또 복받았죠. 그럼 이들은 또 가지고 돌아가서 또 나눠야 된다. 이게 뭐냐면 바로 복의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선순환이 일어난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그 복을 알게 되고, 그 복을 한 사람 때문에 또 누군가 복을 알게 되고, 목사님, 그러면은 내게 다 나가잖아요. 그럼 누가 채워주나요? 앞에 말했죠. 복은 내가 움켜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어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잘 쓰라고, 잘 쓰라고. 이런 의미 있는 좀 다른 복의 주인공. 여러분 주변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토록 부러워하는 사람이나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속상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생각보다 정말 그들이 받고 누린 그것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고 영향 있게 살아가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바로 그 찾기 힘든 좀 다른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나눌까요? 목사님 지금 내가 뭐 나눌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이고 자꾸 나누라는데 뭘 나누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 온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한 끼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럽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 자, 은과 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눌 게 없어. 나는 가난해. 너보다 더 힘들어.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벌잖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베드로도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나누었더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은과 금을 안 줬지만, 은과 금을 줄 것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나눔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과 은을 주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달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달려간 그곳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전쟁 너희들이 할 일 다 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 먼저 복 주고 내 다음으로 복 줄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좀 주세요. 저 사람 복 받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꿀 수 없는 그 꿈을 여러분이 꿔야 됩니다. 내가 잘 살면, 내가 복 받으면은, 우리 애들이 잘 되면은, 내 월급이 올라가면은, 내가 더 건강해지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나눔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같이 잘 살아지고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누라고 여러분 재산 다 나눠주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따뜻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그 이름,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가치 있는 일을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그 복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며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생을 마칠 때 옆에 있는 자녀들 또는 배우자가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삶에 대한 가장 큰 존중 또 찬사와 인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참 쉽지 않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모두가 부자가 되거나 모두가 건강하거나 또는 권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어떨까요? 혹시 아, 나는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처럼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신앙인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채워져 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즐거워하게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최선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고 또 주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지금 우리의 부족하지만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것이겠죠. 자, 오늘도 온전한 응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기뻐하는 하루 오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위클레시아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갈길 어둡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한 시간 뒤도 모르고 그리고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도 커지고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우리의 인생길, 현생이라고도 하죠. 지금 우리 인생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기쁨의 본질이 되시는 그 주님과 오늘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금란 유스워십의 천국은 마치, 그리고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보내드렸어요.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압에서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 비참하리만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눈을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형편이지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의 눈에는 무너진 나오미 가정에 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되게 하신 하나님인데도 말이지요. 실은 괴로워하던 나오미의 입술에서 비로소 터져나온 가장 정직한 고백으로 다시 주 하나님이 서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진솔한 고백이 룻으로 하여금 모압 신이 아닌 하나님을 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낯섦도 고생도 장래까지도 다 주께 맡기고 주를 섬기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룻은 돈 많은 자와 젊은 자들을 쫓아가지 않고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힘은 이미 모압에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외의 힘입니다. 고된 삶을 경외로 버텨나가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여,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회복자이십니다. 아멘.

0: 홀리원의 찬양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호주 퍼스 지역에서 애보리진 원주민 사역 그리고 한인 교민 사역을 함께하고 계시는 정훈채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목사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였죠.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은 이야기, 핍박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로 부모님을 인도하고 영접한 이야기, 그리고 주의 종으로 서원하고 또 인도로 갔던 선교 여행 때 오히려 사모님이 외국인들과 잘 어울리는 우리 목사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해외 선교의 비전을 먼저 나눠주신 이야기를 그렇게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 가셔서 그렇게 애보리진 원주민들을 만난 이야기까지 조금 더 나눠봤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 애보리진 원주민 사역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1: 지금도 원주민 선교는 다른 민족이 하질 못합니다. 예. 미국 선교사도 없고 다른 민족을 원주민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심지어 호주에 있는 교회들도 원주민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민들이 예.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예.
1: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또 백인들과 좋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0: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원주민들과 관계를 갖습니다마는,
1: 예.
0: 그러나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지금 선교가 사실은 잘 되질 않는 것이죠.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선교단체를 세워서 하는 그런 것이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1: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특수 사역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0: 네네.
1: 또 이제 그 사역의 방향도 잘 고심하면서 정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0: 네네. 우선적으로 저는 거기 들어가서 실제 처음 봤을 때에 저는
1: 예.
0: 학생비자로 들어갔고, 또 가족이 사는 그 패밀리 하우징이라든지 가족 기숙사에
1: 예.
0: 이렇게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쇼핑에 가면 이제 까마잡잡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한 번은 제 아내와 쇼핑을 하는데, 그 당시 아이들, 제 아이가 큰 애가 3살이었고 막내가 이제 갓 돌진한 때였기 때문에,
1: 예.
0: 하나는 업고 하나는 뭐 손으로 잡고 이렇게 가닥이를 몰고 이렇게 다니는데, 잠시 물건 하나 좀 집으려고 조금 한 두세 발 움직일 때그 아이 하나가 가방을 가로채고
1: 아이고,
0: 간 거예요. 근데 그
1: 예.
0: 가방에 뭐 많은 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집키가 있었기 때문에 집키를 자물통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한 번은 이제 이불이 없어졌어요.
1: 예.
0: 이불이 공동 생활하는 그 기숙사였기 때문에 이불을 이제 공동 그 건조하는 장소에 널어놨는데,
1: 예.
0: 그걸 가져갔어요. 그 나중에 한 것이지만은, 원주민들은 공동 생활을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1: 예.
0: 자기가 필요한 것은 갖다 쓰고,
1: 아.
0: 또 한참 쓰다가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대로 거기에 갖다 두는 것이 원주민들의
1: 뭐,
0: 생활 패턴인데요.
1: 그러네요.
0: 지금 30년 아직까지 안 가져왔습니다.
1: 아직까지 필요한가 봅니다.
0: 그 기숙사에 사는 이제 그 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 가정들이기 때문에
1: 예.
0: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차가 한 대씩 유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거기에 사는 한 30여 가정이 어느 날부터인가 한 가정 한 가정 다 이사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밤에 들어오면 깜깜하니까
1: 예.
0: 또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니까. 근데 마지막 두 가정이 남은 게 저와 제 아프리카에서 왔던 한 가정이 남았는데, 제 차는 이제 끝까지 안 깨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1: 예.
0: 한편으로 또 생각할 때, 아니 뭐내 차는 깰 가치가 없나 보다. 아,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또, 이 정도 차를 내가 몰고 다니는구나. 그런 또, 자괴감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1: 그러겠네요.
0: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제가 관심을 갖고,
1: 예.
0: 보니까는 거기에 원주민 자생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어서 그분들과 만나게 되고,
1: 예.
0: 이렇게 칼굴이라는 버스에서 한 700km 떨어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지금도 금이 나오는 탄광이고 금광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원주민들이 거기서 그 주변에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그 장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왜 눈물을 흘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강제로 또
1: 예.
0: 이주가 됐다. 그래서
1: 아하.
0: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와서, 우리는 금도 필요 없고 딴거 필요 없고 동네에 살았던, 어릴 때 자랐던 여기에 와서 그걸 아쉬워하고 마음을 달래는 것이다 했을
1: 예.
0: 때, 저의 마음에 그들이 금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1: 예.
0: 잃어버린 영혼도 있고, 또한 소망을, 이 땅에서 소망을 잃은 그 영혼들을 보면서
1: 예.
0: 저의 마음에 금과 같은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1: 예. 그 사역지가 일단 호주의 남서쪽에 있는 퍼스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호주의 대도시는 이제 주로 동남쪽이지
0: 그렇죠. 네.
1: 않습니까? 그뭐
0: 멜번과
1: 시드니나 멜번.
0: 시드니.
1: 예. 그 퍼스에서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 애보리진 원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실 수 있었겠네요.
0: 물론 그렇지요. 네.
1: 예.
0: 대도시에는 이제 4, 500km 떨어져야 볼수 있습니다만은, 퍼스에는 그 전체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고,
1: 예.
0: 그리고 애보리진이 이제 퍼스 주변에 한 5만 명 정도 살고, 또 한인도 지금 한만명 정도 이렇게
1: 예.
0: 사는 그 지역입니다.
1: 아,
0: 그래서
1: 예.
0: 이제 그곳에 유일하게 원주민 신학교가 있고,
1: 예.
0: 그리고 원주민 교회가 약하지만은 있었던 거죠, 그
1: 예.
0: 상황에서. 네. 공부를 제가 영어를 배우러

0: 같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방학마다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그 몇몇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남북을 이렇게 다니면서 원주민 마을에 또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1: 예.
0: 이제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 3년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0: 외국에 문의하니까 그러면 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정식 파송을 하자 해서 2000년도 훈련 받고 2001년도에 정식으로 교단 파송으로 나가서 선교해 온 것입니다.
1: 예.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정식 파송이시니까 벌써 한 25년을
0: 네네, 그렇죠.
1: 그렇게
0: 20,
1: 정식
0: 예.
1: 선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 전부터 호주에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신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하시면은 뭐
0: 예.
1: 30여 년이 되는
0: 그렇게
1: 거지
0: 된 것이죠.
1: 않습니까?
0: 네.
1: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애보리진을 위한 한인 목회자 선교사로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실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 예.
0: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단도 호주 원주민 선교사로 정식 파송한 예는 없고요.
1: 예.
0: 제가 최초지요.
1: 예.
0: 현재로는 그래서 더 사명감이 무겁고 물론 이제 이 상황을 알고 또 이렇게 파송을 하고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 감사한 일이고요.
1: 예.
0: 그분들이 받아들인 특이한 어떤 상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 일제에
1: 예.
0: 그 지배당한 아픔을 그들과 나눌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린 것이죠.
1: 아, 예.
0: 자기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 땅의 주인이었지만은 오히려 가장 낮은 그런 정신적으로 또 어떤 보면 제도적으로
1: 예.
0: 낮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민자보다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당신들도 그러한 아픔을 겪었다면 우리를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완전히 이방인이죠. 모습이나
1: 예.
0: 모든 것이 다 이방인인 저를 이제 선교사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1: 예.
0: 물론 뭐 선교사로 바로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1: 예.
0: 그래도 작은 원주민교회에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이해하고 또한 4년의 기간 동안에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안본척 하면서
1: 예.
0: 그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이 그의 마음들이 열렸던 것이고 또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이제 그 현지에서 주셨던 막내 아이를
1: 예.
0: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보낸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아이를 참 무척 사랑했거든요. 거기서 같이 태어났고 이제 자랐던 아이인데,
1: 예.
0: 그 아이가 3살쯤 됐을 때에 원주민이 어떤 그 열병 걸린 아이를 통해서 그 열병이 좀그 감염이 돼서
1: 아, 예.
0: 그래서 이제 아이의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겼고.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 3년 이렇게 이 땅에 살게 하셨고
1: 예.
0: 주님의 나라를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1: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그 현지 애보리진들과는 이제 관계가 더 가족 같아질 수
0: 그렇죠.
1: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고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
0: 뭐
1: 우리,
0: 그때는
1: 예.
0: 뭐 사실은 이제 부모로서 어려운 그 시기였죠.
1: 그렇죠.
0: 그럼에도 원주민들이 다 자기들이 장래 모든 일정들, 예배 순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진행해 주었기 때문에
1: 예.
0: 저로서는 한편의 위로가 됐고 또한 가지는 그 장례를 하는 그것에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참 제가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1: 그렇죠.
0: 아이를 땅에 묻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저기 지금 와서 저희 가정을 위로하는 그 하객들 가운데 원주민 형제가 있었어요.
1: 예.
0: 저는 지금 아이를 땅에 묻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 어떤 한 마음 한켠, 머리 한켠으로 저 형제가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어떤 감동을 주셔서 정말 그 형제가 왔을 때에
1: 예.
0: 형제여, 내 아이는 지금 땅에 묻고 오늘 장례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
1: 아멘.
0: 형제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겠다.
1: 예.
0: 장례를 치르는 그때에
1: 그래요.
0: 참 전도를 하는 제 어떤 의지가 아니죠.
1: 예.
0: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경험도 있고. 막내였고 3살이 어린 아이였지만은 한 3개월 동안에 그의 엄마가 예수 영화, 60분짜리 예수 영화를 틀어주면 예. 그 소리 듣고 일어나서 그걸 보고 예수님 십자가 장면, 그 장면엔 자기가 또

0: 틀고 또 틀고 보고, 저녁에는 자기가 잠자리 들기 전에 스스로가 비디오 탭을 눌러서 또 보는, 아마도 한 3개월 동안에 한 100번도 더 봤던, 그래서 정말 예수로 정말 완전히 무장된 그 아이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저는 지금 돌이켜 볼 때에 그 당시는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부모로서의 참 미안한 마음이었지만은, 지금 돌이켜 볼 때에 그 아이가 참, 참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1: 그렇죠.
0: 고백하게 됩니다.
1: 아멘입니다.
0: 그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그 원주민 신학교 사역을 바로 하게 됐습니다. 아마 호주에 들어가서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신학 과정을 한 번도 한 것이 그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세워졌고, 이후에 참 하나님께서 또 원주민 교회를 개척을 하도록 또 하셔서 원주민 교회 개척을 하고 만 4년 만에 그 교회에서 신학생 부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이양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지금은 이제 원주민 신학교 사역을 더 활성화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 남은 사역에 어떤 보람이 또 있을까? 원주민 교회에 뒤에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많은 분들은 좀이 정도 해도 많은 것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제가 은퇴를 하면 사역의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 누군가가 20년, 30년 더할수 있는 그런 그 기초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1: 아,
0: 왔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그 영어를 가르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전도하고, 그 가운데에 거기서 만난 이들,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이들, 또 다니다가 쉬었던 이들 만나서 지금 4명 세례도 주었고, 또 지금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지만은 앞으로의 비전과 호주 원주민 사역의 어떤 그 허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오히려 에보리진 사역, 그 현지인 사역을 먼저 하셨고,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후에 우리 한인 교민들로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0: 예,
1: 사례라고
0: 그런
1: 볼수
0: 것이지요.
1: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보면은 그 에보리진 그 현지 원주민 사역도 거의 최초이자 그렇게 유일하게 감당을 해 오셨고, 그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한인 청년들도 요즘 뭐 호주 이렇게 하면은 그 워킹 홀리데이로 많이 가는
0: 많이
1: 학생들도 있을
0: 오지요.
1: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 청년들이 많이 오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0: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세대가 간섭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이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다들 뭐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을 이렇게 시간을 잘 주질 않습니다. 그런 문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분한분 이렇게 매주 전도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인도하고, 처음에는 저는 교회를 세워서 아 이제 한번 멋지게 교회를 세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성만찬도 하고 해야겠다 했는데, 대부분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몇년 동안은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들었죠. 기다려준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가 곳곳에 있는 것을 특별히 우리 울산에 속한 교회들이 이제 알고, 아 거기에 정선교사 밑에서 좀 이렇게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나오게 됐는데, 특별하게 제가 지도했던 그 청년 회장과 결혼한, 그 당시 제가 가르쳤던 이제 청년부의 반주자와 결혼해서 그 아이가 난 자녀가 이제 지금 이제 스물 이제 20 초반이 되는 거죠.
1: 그래요.
0: 그 청년이 와서 저희들 사역을 보면서 또 거기에 있는 청년들과 참 좋은 교제들을 하면서 어떤 이제 점점점 그 소식들이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후원교회 청년들을 보내고, 이제는 거기서 전도 받아서 자라는 청년들과 한국에서 오는 청년들이 함께 모이니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나는 거예요.
1: 예.
0: 이제 여기 교회에서 자랐던 청년들은 이제 악기들을 다 자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함께 모임이 또 찬양도 은혜롭게 해서 지금의 모임이 더 기쁘게 활성화되고 있는 추입니다.
1: 활성화도 되고 있고요. 또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그 네네. 지역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게 되는.
0: 그렇습니다.
1: 그 일명 네. 뭐 모판교회라고도 하는데.
0: 네, 맞습니다.
1: 예, 그 역할도
0: 실제적으로
1: 하시고.
0: 그렇지요. 그래서 참 보람된 것은.
1: 예.

0: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잘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 공동체에 와서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만은 또 함께 거기서 믿음의 생활하는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1: 예.
0: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면서 그들이 다시금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1: 예.
0: 내가 한국 가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그 청년들이 또 저희가 나왔다고
1: 예.
0: 이렇게 또 모이는 그런
1: 아하.
0: 이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1: 참그 뿌듯한 시간이 아닐 수
0: 예,
1: 없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제.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은 그 육신의 나이도 아직 젊으시고 비전은 더 젊으신데 그 앞으로의 어떤 사역의 마무리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역의 지경을 넓힐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 예.
0: 호주 원주민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가 오게 되면은 이제 비자 문제가 첫째 되고,
1: 그렇죠.
0: 또 그곳에서 정착을 할 때에 제가 없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가 처음부터 새로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1: 예.
0: 제가 남은 몇 년의 시간들을 참 누군가가 왔을 때에 함께 적응해 가고 또 원주민들을 소개하고 한 단계 다리들을 이제 만들어 간다면
1: 예.
0: 훨씬 저보다 훨씬 더 앞서서 사역을 할 수가 있고요.
1: 그렇겠지요.
0: 또 현지에서 우리 한국의 후원 교회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1: 예.
0: 그동안 20여 년 동안 변함없이 후원해 주신 모든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감사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선교사에 대한 생활에 대한 지원과 사역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현지에서의 원주민 사역을 위해서는 또 사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선교 현지에
1: 예.
0: 한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현지에 건강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세워서 현지 선교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1: 예.
0: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하고
1: 예.
0: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한인 건강한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호주 원주민 선교, 원주민 신학교를 지원하고
1: 예.
0: 그곳에서 앞으로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분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어떻게 보면 이제 울산을 포함한 이 대한민국의 교계에서 그렇게 파송하고 선교하고 후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0: 맞습니다.
1: 아름다운 일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교민들이
0: 그렇습니다.
1: 또그 교회를 그 건전한 교회 가운데에서 그 지역의 또 원주민 선교 이런 선교를 또 직접 돕는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그한 걸음 더 나아간 예, 그런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걸 이제 포기하셨던 거죠.
1: 예.
0: 저한 사람의 사역을 은퇴하고 마무리한다면, 뭐, 사실 그것만 해도 참 많이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1: 예.
0: 어찌 보면은 지금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한다면 끝이기 때문에
1: 예.
0: 저는 그게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동안
0: 제가
1: 쌓아올린
0: 이런 마음.
1: 관계와 교제와 그
0: 그렇습니다.
1: 모든 뭐 인프라라고 할까요?
0: 맞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비전이 곧 기도 제목이실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예, 한번 기도 제목을 좀더 나눠주시지요.
0: 그래서 원주민 신학교의 그 목회자 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1: 예.
0: 이 부분도 제가 교회 개척을 하는 그 기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1: 예.
0: 사실은 좀 학생 모집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하나님께서 금년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1: 예.
0: 13년 만에 원주민 신학교가 다시 지금 개강이 돼서
1: 예.
0: 지금 14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워가는 이 한인 그 공동체가 제가 세운 원주민 교회와 그 공동체가 협력해서 원주민 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함께 세워간다면
1: 예.
0: 그 현지의 좋은 선교의 모델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학생들이 잘 공부해서 자기 동족의 귀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체 사역이 더잘 활성화되고 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1: 예.
0: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이 귀한 비전과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한번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실 때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호주 선교사로 오랜 시간 30여 년을 사역 중이신 정운채 선교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에게 인사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도 부탁을 드립니다.
0: 네,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우리 이 방송이 혹이라도 원주민들이나 혹은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만 이렇게 접해지면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이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그런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또 지금까지도 이해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한국교회 후원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귀한 인터뷰 시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은채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김도윤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소리엘의 보혈을 지나입니다. 보혈을 지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지나는 그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은혜 넘치는 충만한 주일 예배 시간 되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그분에게서 만족을 얻습니다. 이 족하게 지낸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족한 상태로 밤을 보낸다라는 뜻인데요. 폭풍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이 자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 들으시고요. 김선실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떠밀려 그분만의 특별한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들이 오랜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고통스러웠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열매를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자, 여러분이 통과했던 힘든 지난 시절 혹시 있으시다면 떠올려 보시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지 아니면 그 일로 더 멀어졌는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오늘도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아, 7864번님께서는 변함없이 좋은 찬송 들으며 영혼이 쉼을 얻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2047번님께서는요. 지선 전사님 라디오 통해 목소리 들으니 더 반갑습니다. 진주문교회에서 찬양집회 두 번 들었을 때 은혜가 기억나요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찬양하리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 저의 1집 앨범에 실린 찬양인데요. 이 찬양 얼른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들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 함께 드릴게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 여러분의 것 다 드시길 축복합니다.

승리 찬송 메들리 월드비전 합창단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자족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성식의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금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330 이곳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9898번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943번님께서는 저녁 예배 마치고 가는 중이시라고요. 경주는 지금 너무 시원합니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004번님께서는 전주에서 보내주셨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오셨다고요. 더 원합니다. 찬양 신청.

시청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는데, 함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자,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신청해주신 찬양 세곡 이어서 들으시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세 곡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찬양들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그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또 방송 마무리하는데요.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통과했던 힘들었던 지난 시절이 결국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이었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한 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더 친밀해지길 원하셨던 거였겠죠. 자, 그 사실을 든든히 붙잡아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성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에서 우리 성결교단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님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노방전도를 다니고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관계전도를 시도해도 전혀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의 아버님이 오셨는데 같이 자리에 누울 자리조차도 확보되지 않아서 칼잠을 자기도 하고 그 냉방에다가 한겨울에 차가운 냉방에 또 아버지도 거기에서 누워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영적인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아니하니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다급함과 위기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을까? 성령님에게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의뢰하다가 내린 결론이

지키도밖에 없다. 내가 전도도 좋고 노방전도도 좋지만 먼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작전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고 성도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울면서 눈물이 나죠. 왜요? 먹을 걱정, 입을 걱정뿐만 아니라 실패의식.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고독함과 영적인 외로움이 서러움으로 밀려오면서 도목사님이 날마다 작정기도 시간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속상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몇 달이 지나고 난 후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에도 작정기도 시간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교회 문을 아주 세차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 두드리는 정도가 누가 들어도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사람이에요. 개척교회는 모든 개척교회가 다 그렇다시피 교회가 사택이고 사택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꽝꽝꽝꽝 문전 열어! 누군가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이분의 복장이 심상치 않아요. 한복을 입으셨는데 한복 색깔이 온통 다 빨간색이고 모자를 썼는데 깐 모양의 모자를 썼고 손에는 방울과 부채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전도사님은 아니겠죠. 무당이에요. 나 요 앞에 여기 무당집에 있는 사람이요. 무속이네. 아 거기요. 대나무에 빨간 깃발 무당집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당 위에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 총수, 무당 우두머리는 빨간 깃발에 거기에다 태극기까지 꽂아놓습니다. 그 태극기 아무나 꽂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보러 가려면 태극기가 있는 집에 가야 됩니다. 아멘 하지마. 태극기 있는 집을 유심히 파는. 여기. 아, 그러십니까? 나 좀 먹고 사냐고. 목사님, 어느 날부터 몇 날 몇 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당이니까 알지. 무당이니까 알지. 예. 울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신이 겁나서 나한테 안 오잖아, 지금. 먹을 거 지금 굶게 생겨서. 나 지금 사업 적게 생겨서. 우리 신이 나한테 안 온다니까. 목사님 울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지금 나한테 안 오고 있어, 지금. 나도 좀 먹고 살자고. 무당이 따지러 왔어요. 그 말은 즉, 우리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개척교회 그 열리지 않냐는 그 문, 한 영혼도 찾아오지 않냐는 그 문을 무당이 대신 열어주고 그 무당이 당신의 기도에 능력 있음을 입증하고 난 그 다음 주부터 성도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노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8절 말씀. 시편 56편 8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내 눈물의 양을 계수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눈물의 양을 측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눈물의 양이 찰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꽃까지 내 눈물의 양이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시편 기자 또한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먼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소원. 간구는 뭐냐면 기도하다가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망, 소원, 우리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줄 믿습니다.
눈물의 양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곡이라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릴 때 소리 내면서 우는 것을 우리는 통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을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통곡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눈물을 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기도의 시간 외에 저와 함께하면서 흘린 눈물의 횟수가 한 세 번 정도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신 것은 횟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고 어머님과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본 적은 세 번 정도 됩니다.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어머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미안하다. 잘 먹이지 못해 미안하고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모든 것이 다 미안하다. 미안한 것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말해서 미안하다. 다 미안하시네. 잘 먹이지 못해서 미안하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해서 미안하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듣기 싫으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최고의 어머니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고 해서 미안하다.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져요. 왜 진심이 느껴져요? 그럼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시는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잘 먹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시느라고 한 10분 동안 말씀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잘 또 한참 우시다가 먹이지 못해서 또 한참 우시다가 그게 왜 저는 잊을 수 없느냐? 우리 어머님의 진심이 느껴져요. 눈물은 그런 겁니다. 뭔가가 정말로 진짜 기쁠 때, 뭔가가 진실로 미안하거나 뭔가가 진심으로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가 정말로 슬플 때 우리의 눈에서는 진심의 액체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하느냐?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편 6편 6절. 시편 6편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탕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죄 좀 한번 읊어볼까요? 간접적인 살인죄,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살인죄, 간음죄, 중상모략, 거짓말, 위선, 가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복을 다 저버린 씻을 수 없는 죄, 그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마음의 합한자로 인생의 아름다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 중간에 다윗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침상을 내 눈물로 띄우나이다. 나의 덮는 요, 내 이불이 내 눈물로 적시나이다. 우리에게 왜 눈물이 필요하냐면 회개의 증거, 내 죄가 회개됐나? 반드시 눈물이 따라오게 된 줄 믿습니다. 눈물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되려면 두 가지의 정확한 증거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눈물이고 두 번째 반복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이때까지 그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눈물이 따라오고 두 번째 나의 지은 죄가 배설물로 여겨져야 됩니다. 내가 그 더러운 죄를 내가 왜 지었을까? 두 번 다시 내 인생 가운데 이 더러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나는 내 죄를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배설물 아깝다고 끌어안고 맛보고 내 몸에 바르고 나와 함께하지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 죄가 경멸되었다면 배설물로 여겨지고 내 죄가 사해진 증거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회개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왜 눈물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죄인. 제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인생에 가위가 있다면 그 순간을 잘라내고 싶고 어머니, 영적인 바늘이 있다면

내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있는데, 어머니,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 차라리 놓지 말지. 어머니, 정말 대단히, 대단히 죄송해요. 불효자식입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어머니, 제가 사람이 더 됐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과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어머니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제가 눈물로 사과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철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과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효자 중에 효자가 그런 말을 했었다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눈물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죄는 직업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너무 많은 죄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수백 번, 수천 번 쌓여 있는지 그 횟수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직업 여성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37절, 3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감동한 이유는 비싼 향유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헌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감동받은 이유는 이 여인의 눈물로 누구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이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 모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이 여인이 눈물이 주르 가늠할 수 없는 죄, 측량할 수 없는 죄를 단 한마디도 예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는 못해도 대신 그말 대신에 눈물이 그 모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나요라고 고백조차도 못하고 있지만 그 눈물의 양이 그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그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더라. 은혜가 떨어지면 눈물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풍악을 울려도 찬송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눈물 대신에 혈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쏟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수백 번, 수천 번,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할렐루야. 눈물은 회개의 증거입니다. 눈물은 내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 다영이다에게 자랑할 건 없는데 고마운 것은 별로 떼를 쓰거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딱 어렴풋이 한번 정도, 다행인가 다행인가 딱한번 정도 뭐좀 사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안 돼. 아빠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거는 사치품이야. 안 돼. 너는 아직 그거를 가지고 다닐 그런 자격이 없어. 아직 학생 신분이야. 그런 고가의 물건이 너에겐 필요 없어. 사줄 능력도 안 됐고 또 사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난 다음에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엉엉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은 금식이고 운다는 것은 눈물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쉼이 안 괜찮아요. 울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밥을 먹을 때도 괜찮았는데 밥을 안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안 괜찮아요. 그래서 계획이 변경 수정됐습니다. 야, 문 좀 열어봐. 그만 울고 밥 좀 먹자. 아빠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그러면 해주는 방향 쪽으로 좀 그렇게 계획을 한번 변경시켜 볼게. 지금은 당장 안 되지만 아빠가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더 아껴 쓰고 해서 한번 너희 뜻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줄게. 아버지의 계획이 그대로예요. 변경돼요? 변경됐어요. 눈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변화됩니다. 아버지의 뜻도 변경됩니다. 눈물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눈물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인 줄 믿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성공적으로 목회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이 교회의 최적은 5만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출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후임을 놓고 많은 CCBB와 변론과 그리고 많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한 대립과 갈등이 교회 내에서 있었습니다. 이 심한 대립과 갈등이 얼마나 두드러졌는지 현저했는지 일반 매스컴에서 보도를 할 정도로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일반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보도를 할 정도로 이 교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가 드디어 2대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혼연일체 합심해서 모두다가 박수치면서 2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이 취임사, 가장 중요한 취임사, 취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눈물로 심고 아무 공로 없이 능력도 없는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눈물로 심은 그 열매를 제가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죄인데 우리 할아버지의 눈물의 그 씨앗이 저에게 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심고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 은사가 없는 제가 거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 저희 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의 할아버지 그 손자가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왜? 첫 번째 기도는 회개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능력을 가능하게 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고 막힌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눈물의 능력.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그 씨는 반드시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어져서 나에게 돌아오든지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자녀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내 아들과 딸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내 손자 손녀가 내 눈물의 씨앗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고 내 자녀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심고 내 손자 손녀가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는데 내 자녀가 내 손자가 그 죄값을 거둘 수도 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 목사님이 취임할 때 아무 공로 없사오니 우리 할아버지의 그 눈물의 양과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대신 복을 거둬드립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스위트룸에 머물면서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함은 유목사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위트룸 하룻밤 자는데 500만원 겉에는 다 열매서 하나님 제가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좋은 호텔 스위트룸에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 머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씨앗 없이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눈물의 씨앗이 그 유목사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입에 가르쳐줍니다. 너희 할아버지의 순교. 할렐루야. 6.25 전쟁 때 할아버지가 믿음을 고수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순교의 피, 그 눈물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형통한 자로 만들리라.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원래 설교를 잘하고 부흥회를 다닌 날만한 역량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순교의 피. 내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울을 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세대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울지 않으면 누가 울죠? 목사님이 대신 울어줍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12년째 섬기고 있는 동안에 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울고 중보하다가도 울고 참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지만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유산은 설교집인데 어느 페이지를 보면 아예 잉크가 다 번져 있어요. 마치 소낙비를 맞은 듯, 비를 맞은 듯 설교집 어느 부분은 완전 잉크가 다 번져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아버지가 많이 우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설교를 준비할 때 다급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해서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어느 설교집 페이지의 한 페이지가 아예 그냥 물로 번져 있는 듯 얼룩얼룩한 것을 제가 보자마자 3초도 안 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눈물은 그런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이 성도를 위해서 누가 울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울지 않으면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습니까? 울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울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누가 울 수 있습니까?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비판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예수님도 예루살렘 향해 우셨습니다. 이 나라 어찌 알고 이 나라와 백성과 민족 어떻게 알고 많이 울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고 압제당하고 침탈당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능력의 기도가 가능하려면 금식과 눈물의 기도 울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때인 줄 믿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정지하기 전에, 점수 매기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적게는 좁게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교우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울산 땅의 성시호와 복음화를 위해

0: 복음 조금 더 법원을 높이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샤머니즘과 토테즘의 나라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애곡하여도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세대가 곧 오니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0: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사악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시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 든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여자복식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던 양영자 선수 많이 기억하시죠? 양영자 선수는 여자 탁구 금메달리스트로도 기억되지만 양영자 선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그녀는 1989년 은퇴 후 97년도에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가 돼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요. 양 선수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는 금메달 연금 수령 계좌를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께 옮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연금을 받으며 지도자 생활을 하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가 된 것이지요. 한때 어머니의 소천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지만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회복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지에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때 생겼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깨닫게 된 양영자 선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실천한 것처럼요. 우리 방송 가족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혜 말씀 시편 101편 함께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만을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find me.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꼭 주님을 만날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 사랑 안에 평안이 거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팀 루거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듣고 왔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지요. 그래요, 주님을 찾는 자는 꼭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 사랑 안에 평안이 거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금요일 밤입니다.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위로, 격려, 그리고 사랑 가득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는데요. 찬양 속에 가득 평안 누리시고요.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한홍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강찬의 예수 사랑하심을 두 곡 띄워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한웅재 목사님 그리고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심 감사. 이브닝 프레이즈로 평안한 밤 주심에 감사. 5226번 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평안 가득 누리시기를 기도할게요.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380번님의 고백. 3630번님은요, 상처받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새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사연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은 결국 크고 작은 언덕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 언덕을 다 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막다른 언덕이 나오고 막다른 길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Kathy Troccoli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If I'm not in love, 내가 만약 주님의 사랑 안에 없다면.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윤주형 목사님의 예배 인도로 내 안에 오직 예수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서방교회의 4대 성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의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 방황하던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내적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제5장 감사의 예배.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곤고하게 하소서. 당신께 간구합니다. 과거에 방황했던 나를 기억하시고 당신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향하는 영적인 맹인 외에 내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때묻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연약한 갓난아기 시절에도 나는 당신이 주신 어머니의 젖을 빨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의 양식을 당신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았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미천한 인간이기에 당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시 카르타고에는 명성이 자자한 한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술이 매우 뛰어날 뿐 아니라 인격도 훌륭하고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방의 총독으로 내가 심신이 병들어 괴로워할 때 어떤 효과를 노리고 내 머리에 화환을 씌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의술이 아니었으므로 내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당신만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 노인이 내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치유받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그의 말은 비록 간결했지만 생생하고 생명력이 있었으며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점점 더 친해지면서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는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점성술 책들에 심취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런 좋지 않은 책들에서 손을 떼고 가치 있는 것에 쏟아야 할 열정과 부지런함을 점성술과 같은 헛된 것에 쏟지 말라고 아버지처럼 친절하고 자애롭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점성술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를 이해하고 곧 점성술을 거의 마스터했는데 결국 그것이 철저한 사기술임을 깨닫고는 의술을 택했다고 합니다. 즉, 이 위대한 사람은 비록 굶을지라도 사람들을 속여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자네는 이미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으니 생계 걱정은 없을 테고 점성술은 어떤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공부한 것일 테지. 그러나

나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아주 완전하게 그 기술을 익히려고 애썼던 사람일세. 그러니 그 점에 관한 한 자네는 내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걸세. 나는 그에게 왜 점성술이 때때로 정확한 예언처럼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답했습니다. 만물의 모든 질서 안에 포함된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네.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시인의 시집을 집어들고 무턱대고 펼쳤다고 생각해보게. 시인이 그 페이지에 적힌 시를 쓸 때 전혀 다른 생각과 의도로 노래했다 하더라도 마침 눈에 띄는 한 구절 정도는 읽는 사람이 처한 상황과 영감에 놀랍도록 일치하는 우연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지. 그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네. 인간의 무의식적인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분석적인 머리보다 한 차원 높은 본능인 직관이 그 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기대와 상황에 부응하는 답을 주는 것일 뿐이라네. 이 해답은 인문과학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당신은 이토록 많은 것을 이 나이 든 의사를 통해 내게 전해주셨으며 후에 나 스스로 연구할 과제들을 내 기억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노의사도 그 어떤 예언도 믿지 않고 비웃었던 순결한 내 사랑하는 친구 네브리디우스도 점성술을 집어치우도록 날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점성술 책의 저자들의 권위에 난 더욱 강하게 지배당했습니다. 또한 물어보는 것마다 그들이 옳게 예언하는 것이 천체 관측 기술 때문이 아니라 우연의 결과라는 사실을 뚜렷이 밝힐 만한 증거를 계속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 수사학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할 즈음 난 동창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나와 똑같이 한창 피어나는 꽃다운 청춘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나와 함께 자랐고 우리는 공부할 때나 놀 때나 항상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먼 훗날 우리는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됐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 그 사랑으로 당신이 우리를 서로 묶어주시고 당신께 붙들어 매지 않으시는 한 우정은 결코 진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우정은 달콤해졌고 또한 같은 학문을 공부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 어머니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사악한 거짓 전설이나 신화와 가까이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도 나와 함께 죄를 저지르고 정신적으로 방황했습니다. 내 영혼은 그가 없이는 한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한편으로 복수의 하나님이신 당신은 당신을 피해 도망가는 자의 뒤를 바짝 쫓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당신은 자비의 군원이셔서 도망가는 자를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께로 돌이키십니다. 그와의 우정은 내 인생 중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우정이 시작된 지 1년도 채 안 돼 슬프게도 그의 영혼을 내게서 빼앗아 가셨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하실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에 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한 주의 끝, 우리의 삶이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Matt Redman의 The Heart of Worship 이었습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The Heart of Worship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예배가 너무 화려해지고 형식만 남은 것 같아서 한동안 악기도 음향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려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 끝에 나온 고백이 이것입니다. 예배는 노래 자체가 아니라 그 노래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끔 껍데기만 남은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예배하기도 하고 습관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 모든 것다 걷어내고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내 신앙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주기도,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윌러브의 좋으신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과 브루클리가 투워드가 함께한 킹 오브 킹스, 에비게일 진스터블룸의 리빙 홉, 그리고 맷 레드맨의 Did You Feel the Mountains Trembl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주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미 예배였던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터에서 보낸 시간, 가족과 나눈 대화, 그리고 혼자서 막 견뎠던 순간들. 완벽하지 않았어도 다 괜찮다 싶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예배가 아닐까.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엿새를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거 다 포함해서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남정인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박용준의 더욱 사랑, 오영은의 부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치가 좋은 곳에 갔는데요. 맑은 공기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참 좋아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하는데요. 그런데 다들 휴대폰으로 풍경 사진을 열심히 찍느라 모두 예외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 광경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나도 그렇게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내 손 안에 작은 화면 신경 쓰다가 정작 더 넓고 아름답고 광대한 진짜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지 못한 채 지낸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눈이 그렇게 좁아질 때도 있겠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얕은 경험에 초점을 맞추느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나의 좁은 마음, 나의 감정에만 빠져서 모든 상황을 그저 좁게만 받아들이거나 왜곡해서 해석할 때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어서 강중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시선.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말씀 앞서서 나눴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고 신경 쓰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되지요. 또는 나만의 프레임에 갇혀서 좌절하거나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존재, 구원되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Be Thou My Vision,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캐시 트로콜리의 영어 찬송이었고요. 참 아름다워라, 토브제이의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바흐 프렐류드 1번 작품 번호 846번, 그 선율과 함께 편곡한 그런 곡이었죠. 이어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젠트리의 영어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경미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한웅재의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 신실하신 주, 많은 방송 가족들이 또 신청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앞서서 함께한 찬양 여호와는 빨간약이라는 팀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또 다른 찬양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 위에 찬양으로 끝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계속되는 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장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찬양은 이성신 목사님의 빛이었습니다. 이성신 1집 오르라는 앨범에서 첫 번째 트랙이 들어있는 빛이라는 찬양이었고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다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완전한 가을이죠. 하늘도 높고 그리고 햇빛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구름도 너무 멋지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볼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뭐 열도 나고. 그래서 여름에는 워낙 운동을 하면 이제 운동하는데도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땀을 좀 흘리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약간 시원하다가 다시 더워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운동을 하고 딱 나왔는데, 춥더라고요. 네. 몸이 따뜻해서 처음에 시원하다가, 아, 시원하다. 그러다가, 추운데? 근데, 금방 몸이, 네. 추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지금 이런 계절에 또 여러분들이 또 옷을 또좀잘못 입으면, 좀 낭패를 보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반팔 입고 나갔다가 반팔만 입고 나갔다가 날씨에게 봉변을 당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아유, 그날 추워서 아주 혼났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날 만나고 있고요. 주일은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렸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어요. 예배 찬양 팀의 곡들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배 실황 이런 곡들로 주일은 준비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은 오롯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리스찬 아티스트, 그러니까 음악 아티스트들이죠. 아티스트들이죠. 네, 찬양 사역자분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도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좀 정리하시고, 또 평안하게, 또 감사하게, 이 가을의 밤, 주님과 함께 찬양, 어떠세요? 좋으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나무에는 시편 8편, 시편을 노래하다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최준, 네, 무별이었습니다. 시편 8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최덕신 작사, 작곡의 시편 8편을 많이 기억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데 이 나무엔의 시편 8편을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 곡도 참 좋은데 이 찬양은 시편이 이렇게 귀에 읽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은데요. 최지훈의 무별도 항상 들으면 이 최지훈 자매의 그 사역자의 아티스트의 또 이렇게 감수성과 또 정서가, 이렇게 음악적인 정서가 아주 특징적으로 묻어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정말 귀한 음악 사역자들이 정말 많답니다. 자신이 불려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노래로 써 내려가고, 또그 써내려간 노래를 누군 어떤 작곡가님에게서 받아서 곳곳마다 교회마다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 많은 음악 사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헌금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가끔 술도 한 잔씩 합니다. 그의 생활에는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기도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도록 문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과도 같습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그 속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오영은의 부흥이었습니다. 앨범 이름이 독특해요. 이런 내 마음을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 오영은의 부흥을 들려드렸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아니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본인은 알수 있잖아요. 스스로는 나에게서 주님의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알수 있어요.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은 모든 삶의 그 기준이라 그러죠. 기쁨의 기준이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있죠. 그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아버지 앞에 펼쳐놓고 이야기하다가 뭔가 고난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잠시 주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낭만과 절망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탄과 원망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거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기보다도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불신이 흘러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다고 우리의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할수 있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또 주님도 원하십니다. 어떤 건 숨기고 숨겨지지도 않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그리고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고난밖에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서 순간순간 작은 들풀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의 순간들을 우린 발견하고 또 힘을 얻고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래 선물 하나 드릴까 해요. 이 행복의 아침에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저의 찬양입니다. 송축의 골짜기 듣고 올게요.

장중현의 송축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요, 지난주에 처음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미니 앨범들을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Praise and Worship이라는 타이틀로, 큰 타이틀로 그 사이에 작은 제목들을 넣어서 앨범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 타이틀은 송축의 골짜기라는 타이틀로 그첫 곡인 송축의 골짜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송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골짜기는 평안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쵸? 탄탄대로도 아니고 정말 변화무쌍하고 굴곡지고 거칠고 어쩌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올려드리는 송축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세광 목사님의 곡이고요. 제가 이 찬양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려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려주시면요, 지금 당장 말 이렇게 딱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토요일마다 모아서 모아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모아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오는 주 토요일날 오늘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배달 사고 안 납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올려주시면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곡 듣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올려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줄입니다. 노래하는 나무.

주리의 노래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한번 볼게요. 9199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샬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신청합니다. 땡큐 샬롬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샬롬입니다. 0778님, 저희 또 애청자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듣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1611님, 네. 1611님, 편안한 밤 보내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인사가 되게 좋아요. 이번 주에도 듣게 되었네요. 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이제 그 사연의 창을 보고 있잖아요. 사연의 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대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물론 긴 기도의 제목이나 이야기들도 너무너무 좋고요. 4628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강중현님과 담당자들 이른 새벽 말씀과 찬양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5015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가족 생일이어서 준비하다가 벌써 이렇게 됐네요. 드디어 가을이 왔다는 걸 느낍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5015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4822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신청곡, 이게 나비 꿈이라는 찬양을 제가 못 찾겠어서,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딴거 준비했어요. 4822님한테 뭘 들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어쨌든 노래 선물은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방송의 왕의 청자시죠? 6428님. 기적? 그런 날에, 가을까지. 기적 같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 찬양을 듣는데 잠이 확 달아, 그렇구나. 네. 기적. 예, 맞습니다. 네. 70주년 미스바 이번 기도회에서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 기적이었음. 아,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군요. 성령님의 은혜로 참 만족 주심에 감사한 기적입니다. 잠이 부족할지라도 내일 20주년 홈커밍의 일정도 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6428님께서는 진짜 많은 그 사연에 좀 진짜 다양한 얘기를 좀 쓰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내용이 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이렇게 어미를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28님께서는 70주년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셨고, 그쵸? 성령님의 은혜로 참 만족 주심을 감사하게 되는 기적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모든 일정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411님, 제 사연도 읽어주시고 신청곡 두곡 모두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쭉 방송 청취할게요. 크,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가 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6282님, 마찬가지죠. 저희 애청자시죠. 아멘. 김명선의 시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나요. 지난주 주일에 6282님께서 신청곡을 시선을 해주셔서 제가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목소리가 가을하고 닮았네요. 항상 변함없는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 저녁 싸늘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찬양 신청곡 가능하겠죠? 그럼요. 김대환의 오늘 이 하루도 부탁드릴게요. 샬롬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김대환님의 오늘 이 하루도 가 제가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5704님, 방송 진행이 너무 멋지시네요. 어휴, 고맙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주님 만나러 가는 마음이 즐겁기만 할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8510님, 8510님. 목사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주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애청자시죠. 0778님. 강준현 목사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보니까 오늘도 찬양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저는 좀 멘트를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그 4822님이신데 그분 제가 준비해드린 노래 선물을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 히스플랜의 시편 23편 준비했거든요. 히스플랜의 시편 23편 제가 노래 선물로 우선 들려드릴게요.

히스플랜의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히스플랜의 시편 23편도 너무 좋으네요. 그쵸?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그 신청해주신 신청곡들이 이제 좀두곡 정도 남아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그 김대환님의 목소리인 이로 커버된 오늘 이 하루도 두 곡의 찬양이 남겨져 있는데, 끝으로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주일이어서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팀들의 노래들,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의 고백들 를 담은 노래들로 저는 만날 겁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저 너무 행복했고요. 이 늦은 가을밤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뭔가 든든합니다. 이 방송이 끝나도 여러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든든하고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길가 들꽃들의 자태가 한층 더 정겨워지는 9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가을 들판을 걷다 보면은요, 거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고개를 쏙 내미는 예쁜 들꽃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처음부터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겠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들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흔들림 또한 우리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거룩

노력한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바르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시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절대로 없듯이 우리 삶의 비바람에 젖지 않고 익어가는 신앙도 없겠죠. 혹시 지금 삶의 흔들림이나 비바람 앞에 계신다면 주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 주님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16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온 지 둘째 달 열다섯 날이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부르게 떡을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왔도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떡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날마다 하루치의 량식을 거둘 것이라. 이로써 내가 그들을 시험하되 과연 그들이 내 법도대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한다. 엿새 날에 그들은 미리 거둬들여 예비하되 날마다 거두는 분량에 곡절을 거두어야 한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음을 알 것이며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불평하는 말을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향해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너희에게 떡을 주어 배불리실 것이니 이는 너희가 그분을 향해 내뱉은 불평들을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전하라 하고 말하였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를 전하매 그들이 광야를 향해 고개를 돌리니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황혼 무렵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고 전하라 말씀하셨다. 저녁이 되니 메추라기가 몰려와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둘레에 내려 있더니 이슬이 마르자 비늘 같고도 서리빨같이 고운 납작한 것이 광야 지면에 드러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떡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사람마다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취하되 너희의 천막 안에 있는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의 몫을 거두라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이는 많이 거두고 어떤 이는 적게 거두었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그리 넘치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그리 모자라지 아니하여 사람마다 자기가 먹는 양만큼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그것의 일부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여 어떤 이들은 그중 일부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썩어서 구더기가 쓸고 악취가 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그들이 아침마다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엿새 날이 되어 그들이 겁절을 곧 한 사람의 두 어메를 거두었고 회중의 모든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바는 이것이다. 레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을 것이며 남은 것은 모두 챙겨서 아침까지 간수할 것이다. 모세가 분부한 대로 그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그것이 악취도 풍기지 않았고 그 안에 구더기도 쓸지 아니하였다. 다시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여호와 앞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오늘 그것을 먹으라. 너희가 오늘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할 것이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일의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일의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의 명령과 나의 법 지키기를 거부하려느냐? 보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고 엿새 날에는 그가 너희에게 이틀분의 떡을 줄 것이니 이래 날에는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 있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백성이 이래 날에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불렀는데 그 모양은 고수풀의 씨앗 같이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한 오멜 담아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보존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너희로 먹게 한 그 떡을 그들을 보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만나를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보존하라고 말하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보존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40해 동안 곧 그들이 정착의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되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한 에바의 10분의 1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6장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수능생 여러분, 이제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고통 없이 속히 회복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2004년에 저는 탈북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탈북입니다. 한 10번 넘게 건넜는데 마지막이었고, 그때 두만강을 건너면, 그게 2004년 1월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얼어 있었거든요. 건너서 이제 산길로 막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북한을.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어느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강제복송 당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에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 만큼 몸이 허약했고 온몸이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산길도 겨우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100번 강제복송 당해도 괜찮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너와 함께하게 하시다는데, 중국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 건너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몸에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으로 밤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걸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잘 갈 수 있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일을 지켜주시니까 빨리 나도 뭔가를, 실제로 통일되면 북한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밤낮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밤에 알바하고 낮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 책도 막 즐겁게 읽고 이러면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닐 텐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잘만 허물어지면 이제 진짜로 휴전선도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저희를 돌보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탈북민 돕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교회에

전도사님 집에 몰래 숨어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할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면 한국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한 2주일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에 이렇게 오게 하셨고 우리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쭉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 들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가셨고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전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계속 살고 계셨고 그래서 만나야겠다. 저는 98년에 처음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너무 설레었어요. 두려움도 잠깐 있고. 하나님 드디어 고향 땅 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계속 기도해야 돼서 잠깐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반 이제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었어요. 연말이라고 이제 경비를 강화한다고 매복처소를 새로 세우는데 우리 거기에 딱 걸려들었는데 도망쳐봤자 다 같이 따라오면 군인들을 이길 순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갖고 한몇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물도 안 주고 가식했던 물건 다 뺏기고 위험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책도 들고 갔었어요. 또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암기하느라고 엄청 들고 다니던 것인데 A4용지 예쁘게 쌌다가 이제 예쁘게 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출발할 때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건 다 잊어라. 북한에 가거든 잡히든 안 잡히든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인간적이셔.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으실까. 우리 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간적이셨어요. 막 성경만 맨날 읽으니까 너네 그러다가 성경만 읽어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 좀 인간적으로 놀아야지.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신데 가실 때까지 인간적이네. 참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났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를 진짜로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북한에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잡히니까 긴장돼서 내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냐? 중국에서 뭐 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만났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다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뚜럭 또 맞고 네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군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경찰들도 알고 있더라. 너네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할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조금은 밝히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믿기 위해 다닌 게 아니다. 밥 준다고 해서 다녔다. 그들이 말하는 거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막 이러면서 또한번 이렇게 조선족 전도사님 팔고 그들을 매도하고 제가 살고 싶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시잖아요. 너희가 하늘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말씀을 또 몰랐어야 되는데 또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경찰서에 갔다가 분주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밥을 안 줘요, 밥을. 마지막 분주소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이 돼서 설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계속 굶고 있었어요. 갇혀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또 낮에는 일도 시키셔야 돼. 나무 폐기하고 막일 시키는데 산에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보다 나무가 더 많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북한 사회가 점점 더 메말라 가는 듯한 사인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아, 그런 거 보라고 잡히게 하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20일간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수용소로 갔습니다. 어릴 때 살아봤던 곳이라 뭐 고향집에 온것 같은 기분이지. 하루 세끼 밥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도 준다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고 밥을 먹지만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저도 동생과 거기서 살다가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고요. 동생도 찾고 싶고 누나도 찾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있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나의 의지였나 보다. 나의 의의가 앞섰나 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꽃제비 수소에 가니까 동생과 누나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는 여자니까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죽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꽃제비 숙소의 생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꽃제비 숙소 생활을 할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은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동생도 살아있다 하고 심지어

친척이 와서 데려갔대요. 이게 사실은 우연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동생과 누나가 살아있다, 그 땅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어갖고, 또한번 굉장히 온몸에 혈기가 도는 듯한 은혜를 좀 받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꽃제비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갈까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루 세끼 밥은 주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옥수수밥 주니까 양이 워낙 적어서 그거 먹고 이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게임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깃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씩 얘기해주기 시작했죠.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래 유태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관리자의 또 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네 짧은 혓바닥 잘못 놀려갖고 애들한테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너 큰일 친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 귀에 네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조용히 말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3일 밤낮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주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좀더 뭔가 힘을 낼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우리 부모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이게 가장 큰 꿈인데 이미 부모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이게 그냥 삶의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관리자가 막아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잡혔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던 거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다음 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갈줄 알았어요. 돈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는 대신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이제 제가 북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 달리 네 가야지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다음 날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며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하루 혹시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기더라도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심은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라고요. 주님은 흔들리는 여러분의 손을 언제나 굳게 잡고 계시며 마침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이 9월의 결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고귀한 발걸음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성은 허세 부리는 남성을 경계하고 남성은 허영심에 빠진 여성을 경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넘어서 자신을 크게 포장하며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허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남들 앞에서 크게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허영은 바로 속이 비어있는 영광이라고요. 허영은 헛된 것,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의 상징이라고요. 그리고 허영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인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메리 제인의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어떤 일이든지 리기심이나 허영심에서 행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바람과도 같이

같이 없어지는 허영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면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사역자 조준모 씨고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두 곡의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0: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핍박받는 땅에서 자유와 평등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과 미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죠. 자유가 좋지만은 올바로 사용되지 않을 때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댔다 그랬어. 내가 어려서 3살인가 4살 때 우리 형님 둘이 논에 가서 웅뎅이였는데 물을 바깥으로 퍼붓는 거라. 그래 나더러 그걸 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4살인가 먼저 하나서부터 천까지 쉬었어. 아, 사람들이 나더러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그렇게 농사 짓는 거 봤어요. 물을 그렇게 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발로 하면 물이 퍼지나 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골짜기에 흡수가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너한테 준다. 발로 물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고통이 땅이었지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펴주신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누가 살펴? 엄마가 살피지, 아버지가 살피지, 할머니가 살피지, 할아버지가 살피지.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두 번째로 대목이 있다면은 대지가 있다면 축복을 보장받는 조건이 있어요. simple condition. 왜? 뭐냐? 명령을 청종하라 그랬어. 청종. 받들어서 순종하라 그러는 거지.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를 찍인 자리냥 쪼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양했고요. 조금 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했는데요.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0: 바로 이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과 북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 관계를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이들이 남과 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남과 북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법규를 따라 나아가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승리의 날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벨리앤케이 엔드센터 디렉터 우리 이상현 국장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외화벌이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네. 북한의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먼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노동자를 이끄는 지도층이 있다고 해두셨어요.
1: 네, 네.
0: 근데 지도하는 이들은 지도층 딱 한 그룹일지 아니면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지도하는 그룹이 있겠고,
0: 아.
1: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지도하는 그룹이 있겠다.
0: 네.
1: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 그룹은 당비서라고 딱 집을 수 있겠고, 경제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구조는 지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해외 파견 조직에 이 당비서, 그리고 지배인을 함께 파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당비서는 사상과 충성심을 관리하는 정치 담당자, 그리고 지배인은 생산성과 외화 수입 이런 네. 거를 책임지는 경제 담당자입니다. 한쪽은 정신을, 다른 한쪽은

0: 결국은 노동을 통제하는 구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지도층 자체가 이중 구조면 맡고 있는 게 다르다고 해서 또그 균형의 어떤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이들이 계속 좀 싸우죠. 그러니까 사상을 더욱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지금 북한은 당국에서는 돈이 더 중요하다. 외화벌이를 더 많이 벌어서 바쳐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 간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특히 이제 외화벌이 목표가 상향되거나 혹은 이제 근무 시간이 늘어날 때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당비서는 또할 말이 있는 거죠. 사상이 흔들리면 생산도 무너진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지베이는 아니 정치 행사보다 현장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노동자 원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과 지베이는 계속적으로 노동을 하라고 하고 더 많은 보고 혹은 사상학습. 왜냐면 당비서는 사상학습이 중요하다 하니까. 이게 동시에 떠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 내가 맡은 게 너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0: 예, 맞습니다.
1: 구조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실제로 그 현장을 취재하고 조사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이런 실제 갈등의 사례가 있을까요?
0: 네. 2023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노보시리르스크의 북한 건설 회사들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됐는데요. 당국이 기존 계획보다 1.5에서 1.7배 늘어난 외화벌이 계약분을 내려보냈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외화벌이 갑자기 1.5배에서 1.7배를 돈을 이제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지배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정치학습 줄이자. 현장에 집중하고 막 이렇게 야근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지만 당비서들은 아니다. 충성 교육은 생명선이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소에는 약간 언성까지 높아지는 충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 노동자들만 더 필요해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게 왜냐하면 두 지도층이라는 이 통제 구조에서 서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의 통제 구조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할것 같아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혁명 전사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북한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북한 당국이 하고 있는 국가의 건설 사업. 그러니까 뭐 평양 5만 세대 건설이라든지 내가 살 집도 아닌데 그 건설하는데 빗땀 흘려 돈 번을 그거를 바쳐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북한 외부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이 북한은 항상 정치적인 그런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관련된 그리고 김정은주의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세뇌 작업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통제 구조가 북한 외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비서는 사상을 지배인은 실적을 중시를 하고 있지만 둘다 본국의 명령 체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결과는 항상 똑같죠. 노동자는 필요하고 강제노동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사상 교양도 세뇌 작업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 1, 2분 동안 소개해 주신 거에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 갈등 구조도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북한 당국이 평소 벌었던 거에 거의 뭐두 배에 가까운 외화를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비서들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1: 네.
0: 그 간부들은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악용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돈을 뜯어내요. 뇌물을 바쳐라. 혹은 요 정도 바치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비리라든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봐줄게.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이렇게 갈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부들은 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 나갔잖아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은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또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비 혹은 맹비라고 하는 당은 이제 노동당이라고 해요.

0: 걸 얘기하는데요. 노동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당비를 바쳐야 되고요. 맹비는 뭐 청년동맹이라든지 직업총동맹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은 그 항상 속해 있는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또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 배로 인상해서 징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2023년 6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건데요. 그래서 당비가 갑자기 500루블에서 1000불로 늘어났고 맹비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 이 돈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데
1: 네.
0: 그래서 문제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당비서가 이거를 다 자기 자신의 수중으로 이렇게 갈취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당비서는 규약상 의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은 야, 임금도 없는데 무슨 당비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1: 근데 이렇게 당비서들이 규약상의 의무라고 하면서 수금을 하는 게 뭔가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걷는 관리자 역할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당비는 당원으로서 의무인 건 맞습니다. 이게 명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 규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 당비서들이 현금 수입원이자 당비서 개인적 이익 창출로 변질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평양의 감시, 그러니까 당국의 감시가 약하잖아요. 내 당비서인데 내가 해외에서는 김정은인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비서들이 금전적 착취를 자행해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당비서가 감시원이 아니라 수금원이 같다라고 비꼬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분명히 북한 당국에서도 이 부패를 알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0: 어떻게 보면 당비서 같은 경우에는 고위 간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충성을 하는 충성분자들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눈감아주고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그 조금은 묵인해줘야 아, 그요 정도는 내가 벌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체제의 본질이 충성의 서열 구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충성도와 실적이 있으면 이게 부패는 얼마든지 묵인됩니다.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정치적 충성과 경제적 착취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현재 고착화되어 있다는 게또 문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조차 늘 감시받는 느낌을 받고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나서도 또 돌아와서도 생활 총화라든지 사상학습도 해야 되고 거기서 사상학습 하면 뭐 합니까? 당비서들이 돈 내놔라. 또 보고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는 노동과 충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제사회에서도 분명 질타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이거 일을 하고 또
1: 네.
0: 사상 강요를 받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백한 강제 노동입니다. 노동자가 일할 자유, 또한 그만둘 자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모두 박탈돼 있다라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당비서와 지배인 체계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통제와 수탈의 경제 정치 구조다라고 지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구조의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런 착취에 균열을 낼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균열이 날수 있는 가능성은 따로 없을까요?
0: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1: 네.
0: 아,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비교군이 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균열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까 지난주에 외부 정보를 접하는 그런 젊은 노동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그런 그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부당한 통제를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통제는 계속되겠지만 그 안에서 의심과 자각, 이게 자라기 시작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의 흐름, 이게 만들어지고 추적이 되면 언젠가 더큰 질문으로, 더큰 자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이렇게 러시아

0: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당비서와 지배인의 충돌이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서요. 북한의 해외 노동 통제 체계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봤는데, 정치적 충성과 외화 수입이라는 두 목표가 얽히면서 이 부패와 착취가 일상화되고 있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통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3월 달에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포섭을 당해가지고 대학 입학 3월 달에 포섭을 당해가지고 4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고 캠퍼스를 저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볐고 충성을 다했어요. 예, 양을 쳤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담당 지도 교수와도 이제 약속이 돼서 합격이 되었고 그러나 여러 사정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사정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이제 군대를 가야죠. 이왕 군대 갈 바에는 멋있게 한번 사나이로서 해보자. 그래서 해병대 장교 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신원조회까지 끝났어요. 입대를 한 이후 하나님은 거기도 막으셨어요. 한 달 후에 저는 폐결핵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이제 제 집하고 그 보건소나 병원하고는 10리, 20리, 30리 멀어요. 버스도 가끔 다니고. 그래서 주사와 약을 잔뜩 사다가 제가 직접 주사를 놨어요. 양쪽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때 또 워낙 모르니까 병원도 그리고 굉장히 그때는 물자

아까우니까 부사반을 하나를 썼으면 몇 달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나중에 안 들어가. 그래서 제 엉덩이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앉기가 힘들었어요. 결국은 애인하고도 끊겼고 친구들하고도 끊기고 뭐 제가 끊은 것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부모님은

0: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사방팔방 다 막혔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망치진 않았어요. 예배에 빠지진 않았어요. 자살하진 않았어요. 작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저는 성경 읽고 버텼어요. 또 버티고 이를 악물고 창피하지만 동네 가운데를 지나가야 돼. 이를 악물고 저는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오랜 후, 오랜 방황 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이 작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크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살리고자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지불해, 아들 값을 지불하셔, 나를 사셨잖아.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가슴이 벅차기 시작하고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다른 뜻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려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더 높은, 더 깊은 뜻이 있으시구나. 뭔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완치가 되고 이제 신의 교회 가게 됩니다.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반면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아침길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10mm,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는 5mm 미만으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포항 22도, 부산 21도, 여수 20도, 서울과 대구, 목포가 19도, 강릉과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대전이 17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 춘천이 15도, 함흥 14도, 강계 9도, 해산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29도, 목포와 제주가 28도, 평양과 개성, 춘천, 대전이 27도, 신의주와 대구, 부산이 26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함흥, 해산, 포항이 25도, 강릉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죄로 얼룩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길, 무엇보다 십자가의 양심을 가지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드리며 내용은 해피빛이니 시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주께 감사해.

0: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옹은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던 부자였습니다. 자색 옷은 당시 로마 황실과 귀족들이 입던 값비싼 의복이었지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이어가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성경에서 나사로를 버려진 채 놓여있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온 몸에는 헌대가 있었고 그 상처를 개들이 핥을 정도였으니까요. 병 때문에 가난해졌는지 가난 때문에 병들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처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극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이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성경은 나사로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에 대해서는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시신은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초라하게 묻혔겠지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어느 정도는 인정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짐작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핵심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죠. 부자는 나사로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기 삶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자신의 풍요를 누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한 영혼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는 나사로를 한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한 심부름꾼처럼 여기며 나사로를 보내요 라고 말할 뿐이죠. 살아있을 때나 죽음 이후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지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십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달랐습니다. 부자가 평생 누렸던 재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유하다고 말씀하지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주님을 신뢰하게 하지 못했던 영역을 돌아봅니다.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너겟 같은 건가? 조금만?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0: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0: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칠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5국의 0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과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통합 찬송과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정대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능력히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모든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축복 첫 번째 시간,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이어서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것이 결코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줄게 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아, 내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정말 이거 내게는 큰 힘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헤아려 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축복,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 여러분, 실상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테니스주의 이 벤 후퍼라고 하는 주지사를 두 번이나 역임했던, 아주 정치계에서는, 미국 정치계에서는 존경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나가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조용히 자기 혼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넌 누구니? 내 아버지가 누구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고 얼굴을 봤더니 목사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당황하는 그 후퍼에게 곧 이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너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너 얼굴이 딱 아버지하고 닮았어. 너 아빠가 하나님이시구나. 네 아빠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후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정말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훗날에 테네시주의 주식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취임 연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있어서의 정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 닮았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신령을 변화시킨 거예요. 누가 그러면 어떻게 그 자녀됨을 또 그 자녀됨의 권세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영접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바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 자녀에게 권세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영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구를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손님을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와서 좀 좋은 또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내 손님으로 와서 그를 영접하는 정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을 영접하는 왕의 등극식을 영접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파란한번화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람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놀라운 것은 정말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개인의 삶의 등극식을 이루게 하여 주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분은 왕으로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버지로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심령들에게는 그래서 개인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등극시킨 그 심령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주님께서 이 따뜻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아니 모셔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정말 그분의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그 왕의 등극식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귤을 내밀고 너는 내 아들이야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개인적 왕의 등극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등극식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왕이지만 내게는 왕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은 혈육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성령

0: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믿음은 은사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왜 믿음이 은사입니까?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이 믿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은사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절대 믿음 없이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믿음 없이 역사하지 않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신령에게 불쌍해서 도와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바로 그 영혼에게 주님은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부어주셔 그가 믿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권세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거야. 너희의 믿음이 있으면 너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갈 거야. 너희가 정말 믿으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야. 너희가 정말 믿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권세를 이루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새 일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관계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관계성에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결혼하면 그 결혼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사이 속에 이루어질 새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그 새 일들, 정말 자녀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축복 첫 번째 시간, 자녀된 권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13장, 새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통합 찬송가 413장, 새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평안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제가 나온 중학교를 가보았습니다. 그때는 여학교였는데 한참 전에 남녀공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학생인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옛 추억에 잠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찬양은 김성혜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도 교회에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곡은 김인식의 실로암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랑 저랑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이후로 주님이 저희 가정에 주인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번에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윤하의 성자의 귀한 몸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십니다.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다음 곡은 어노인팅의 해 뜨는 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니 저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콰이어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를 마귀들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앞서가신 주님만을 표대 삼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아산 더 아름다운 교회 박종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0: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3: 건강하세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2: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이 고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지금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한번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2: 네.
3: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 네.
3: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저 뒤돌아다보지 말고, 뭐냐, 롯의 아내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2: 예.
3: 우리 청취자들도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전도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2: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김희진 사모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0: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들고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시는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아내 김희진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굴 보이스 주인공이시죠.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극동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성악가 베이스 함석헌이고요.
2: 네, 저는 함석헌의 아내 김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 근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게 텔레비에도 나갈 거고 또 방송에도 나갈 텐데 이 전국에 나갈 텐데 두 사람 이렇게 부부가 와서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1: 네. 네.
3: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제일 만나고 싶은 얘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1: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서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혼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찾는다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와이프가 됐습니다.
3: 아니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갔어요?
2: 네 목사님.
3: 그런데 그때 직업이
2: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3: 항공사 네. 승무원.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만났겠네요.
2: 네 맞습니다.
3: 예 그중에 아유 저런 사람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2: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3: 아니, 그런데 남자가. 네.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2: 네.
3: 내가 봐도 처음에는 어우, 첫눈에 반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3: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2: 아,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3: 돈 잘 버는 남자.
2: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3: 믿음만 좋으면
2: 하나님이
3: 된다.
2: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남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3: 근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2: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0: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2: 아, 소개해 주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몇 번은 좀 만나고 이제 거절을
3: 아니,
2: 해야 되겠다.
3: 신세가 된다고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
2: 네,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에게 성경적인 얘기 또 막 믿음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서 제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3: 아니,
2: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 우리 미스 킴을 만났을 때
1: 네.
3: 첫눈에 들었어요?
1: 저는 홀딱 반했죠.
0: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삼성역 그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와이프가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우라가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아,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0: 맞아,
1: 저를 처음에 딱 보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입모양이 딱 세 글자였는데 짜증나 이거였는데
0: 에이, 그건
3: 아니 내가 조영남 윤여정이를 주례를 했어요 미국서
1: 네.
3: 근데 윤여정 씨가 늘 나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 조영남 씨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1: 네.
3: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
0: 아.
3: 그럼 김 집사님은 함석헌 교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2: 저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고
3: 아니, 왜?
2: 그냥

0: 좀 이렇게 부드럽고 높은 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1: 그래서 복선이는
0: 네,
1: 별로
0: 전혀 목소리,
1: 대상이
0: 외모,
1: 결혼의
0: 뭐
1: 대상이 안
0: 직업 이런
1: 되고.
0: 거 전혀,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 느낌은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1: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0: 네.
1: 그러면 잉꼬부부로 쭉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불만도 생기고,
0: 저는
1: 또
0: 모든 부부들이
1: 자기가
0: 다,
1: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0: 네.
1: 100%안 가는 것도
0: 맞아요.
1: 있고,
0: 네, 맞습니다.
1: 돈은 많이 벌어 온다, 안 벌어 온다, 그건 상관이 없고, 그저 자기 사랑하고, 듬직하고, 예.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을 거절을 한 거예요?
0: 저희가 사실 만나고 한달 후쯤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응답이 저희 남편이라는 거 알게
1: 그
0: 돼서
1: 말씀은
0: 한달
1: 뭔데요?
0: 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 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남자면 되겠다.
0: 네, 그래서
2: 마음에 확신이 오신 거예요?
0: 네,
2: 많은
0: 맞습니다.
2: 미혼 분들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0: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가 확 느낌이 한달 후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1: 근데
0: 제가
1: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김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며?
0: 네, 맞습니다.
1: 우리
0: 제가
1: 사람하고 똑같으네.
0: 그러셨어요?
1: 어떻게 여자가 프로포즈를 먼저 하지?
0: 용감하네요. 용감하네요.
2: 그 시절에
1: 굉장히 시집 못 갈까 봐 걱정을 했네.
0: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1: 근데
0: 다할수
1: 그런데 그런
0: 있었죠.
1: 가운데에서 함 교수께서는, 아, 저 여자가 아내감이다. 내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3: 네, 그게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왔었습니다.
1: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
3: 네.
1: 내가 알기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0: 많이 있었습니다,
1: 많이?
0: 목사님. 네.
1: 어떤 면에서?
0: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본인이 그 확고한 취향과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을 주셔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잠을 잘잘 수가 있고 또 어떤
1: 아니,
0: 걸 먹어도
1: 빌리 그램
0: 상관이 없고
1: 목사님이
0: 그렇게,
1: 한국에
0: 네.
1: 와서 집회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호텔에서 나하고 이제 기도할 때
0: 네.
1: 사모님이 왔다 갔다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방을 사모님이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대. 가방 싸는데. 그 자기가 다 가방을 싸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가방 내가 싸야 마음에 풀리지. 집사람이 하면 괜히 이거 많이 넣고 이건 또안 넣고.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내가 쌀 테니까 당신은 너 쉬라 그랬어. 빌 그램 목사님은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이 양반 필요한 걸다 싸주시는 거예요. 그 양반은 어디 가서

0: 석달 부흥회하고 와서 가방 나누면 또 이거 다 빨래하고 사모님이 다또 그다음 행선지에 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할수 있는 아내가 대단한 아내라구나.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모든 게다 예민하다. 식사도, 옷도, 자기 차림도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1: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집회 갈 때, 또 목사님 설교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이 남편한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주셨던
0: 근데
1: 것
0: 내가 이제
1: 같아요.
0: 사람들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거든. 근데 처음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음악 녹음하고 그럴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보기하고는.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순수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나는 김 집사님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예? 아직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밝아졌더라.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어떤 특별한 한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0: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제
1: 항상 기도할
0: 남편이 어느
1: 때.
0: 정도 바뀌니까,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은 교회도 댕기고 같은 공연도 댕기고 이럴 때볼것 같으면은 뭐 그전보다 행복한 것 같아.
2: 그리고 또
1: 정말
2: 아까도
1: 행복합니다.
2: 말씀하셨지만 그 김상환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희진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이셨을까요?
1: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뵙고 목사님 집회 같이 많이 다니고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남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0: 너무 그러면 또함 교수가 좀 교만해질 것 같은데 함부로 하세요. 아니, 내가 함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큰 집회가 아니고 몇 사람만 보이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와서 노래해요. 웬만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해요. 반주자도 없고 어떤 때는. 모이는 사람도 뭐 열댓 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뭐만 명이 모인 것처럼
1: 맞아요.
0: 힘을 다해서 노력으로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집회 분위기가 180도로 변한 거예요. 뭐 누구나 다 함석헌 교수 찬양을 들으면 저렇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체육을 한다 그랬다며?
3: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0: 그런 자기가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낀 건 언제예요?
3: 제가 베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그 일본 공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체험을 제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회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로 가면은 이런 성령 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체험들을 매번 느끼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서, 극도방에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그 삶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는 거를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 항상

0: 음악회 하시면 콘서트 때그 무대를 굉장히 사로잡으시고 굉장히 재밌으시면서도 또 노래로도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춘기 때는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이셨던 적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신 건지.
1: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되게 터프하고 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까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음식도 좀 가려야 되고 뭐 잠자리도 가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쓰는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라고 계속 느끼니까 제가 성격이 저절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0: 성령의 역사로
1: 네.
0: 오르게 됐네요, 정말.
1: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예민하고 부족했던 그런 성격들이 아,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자기 부인이 요 이불을 이고 와서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 당신이 여기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은 마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른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는 천사인데 집이 와서는 막 남편이 아내도 기합도 넣고 밥이 이게 뭐요? 예? 집안이 이게 뭐요?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은데 집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거 꼭 마귀 같다. 여기서 살자. 그런 경험은 없어요?
3: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살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2: 자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3: 네,
2: 변화돼가지고
3: 맞습니다.
2: 집에서 오면 잔소리가 좀 적고 아내 우회하고
3: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아 남편이 변했다. 난또 받아줘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
3: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2: 그래서 김 집사님도 남편 노래 부를 때마다 쫓아댕기더라.
3: 네,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그런 곳에 갈수 있다는 게 항상 가서 느끼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0: 그 은혜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잠깐 함께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석헌 교수님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하고 있습니다. 두분 자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1: 네, 저희 아들 한명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운동에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있어서요. 지금 바디빌더가 되고 헬스 트레이너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하시고 아들은 또 체육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집사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일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제가 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네, 라이딩을 좀 하면서, 또 지금은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 밥 정량 요렇게 토마토랑 요런 거 먹고 있거든요.
0: 식단을 열심히
1: 네,
0: 하는군요.
1: 그래서 최대한 아들 앞에서 조금 맛있는 거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저희 남편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종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 함 교수님, 뭐 오페라도 했고
3: 네.
2: 큰 무대에서 노래해봤고, 지난번에 노래한 데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3: 네.
2: 예배 장소가.
3: 네.
2: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김 목사도 왔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예? 나이 90이 넘은 노인네가 여기까지 비 맞고 왔는데, 나가도 잘 해야지. 그러면서도 큰 무대에서 했을 때, 또 아주 어려운 무대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오페라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 은혜 받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쪽 노래 하는 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 친다. 지금 이제 만약 나머지 여생을 함 교수께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뭐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3: 그래서 제가 계양구청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요, 문화 소외 지역, 그리고 문화 소외층, 그래서 양로원, 요양원 이런 공연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요양원,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함석헌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부인은 비행기 탔죠?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성격,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여기는 평생 노래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1: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
1: 네.
3: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저도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극동방송에 와서 좀 섬기고 있었고요. 후에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제가 극동방송으로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극동방송 와이프가 와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2: 근데 시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데 거부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1: 네,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0: 기도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항상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순간들인지 궁금합니다.
1: 저희가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구절 구절에

0: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 기도하고 또 가정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회개하고
1: 아니 이제 네, 더 몇 잘해야 년을 승무원 노릇했어요?
0: 저는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이제 시니어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0: 7년 전쯤에 퇴사는 했고요, 목사님. 지금은 함석헌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1: 아니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0: 네, 그때도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1: 그러면 아들만 키우고
0: 네, 아들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를 공연이 그때 많이 없었는데 셋이서 이제 막 집에서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고 또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시 또 막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쓰면서 그때 시간을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번번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런 사연이 와요. 샬롬, 극동방송 사랑하는 구남희 집사요. 요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저 잘 사는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길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집사 올림.
2: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또 앱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0: 저는 늘 북한을 위한 기도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져서 평양에서도 저희가 극동방송 방송국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희 남편 같은 찬양 사역자가 그런 평양에 있는 무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 기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3: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2: 아멘.
1: 사실 두 분 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뭐 사실 연예인들 많이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석헌 교수 내외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꼬 부부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드리려면 되는 것이 내 사명 같아요.
3: 감사합니다.
1: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대. 참 사람들이 나더러 빌그램 전도대회 할 때 빌그램 목사 못지않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통역을 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
3: 네. 네. 네.
1: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0: 네.
1: 그래서 두 분 내외가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0: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칠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힘센 무더운 여름이 도망치듯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살랑 부는 가을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친구들, 오늘은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볼까요? 멋진 가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는 건 어때요? 혹시 친구들, 좋은 가을 날씨에 혹시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소식반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새소식반 하는데 올래? 이런 초대를 받은 적은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새소식반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찬양 한 곡 듣고 소개해 줄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링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함께 들은 찬양은 전도사님이 찬양을 듣기 전에 이야기한 세소식반의 주제가예요.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았나요? 찬양에서 세소식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맞아요. 세소식반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넘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소식반은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말씀과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모임이지요. 그래서 찬양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 세소식반이라고 찬양했어요. 혹시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 중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세소식반을 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게 된다면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꼭 한번 참석해보세요. 또 교회에서 하는 세소식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장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 동의서를 받아 친구와 함께 참석해보세요.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찬양도 부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성구도 암송하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도 듣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방법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세소식반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아직 한 번도 세소식반에 가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참석해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기쁨, 찬양, 감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기 바라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사랑이 뿜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이미 세소식반에 참석해서 이 찬양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악보가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리니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사랑이 뿜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사랑 기쁨 가득한 한 주를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옹기장이 키즈의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처음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진짜 친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빠 엄마에게 선물로 나를 낳게 하셨어요. 나의 작은 손, 발, 입, 반짝이는 눈동자는 아빠와 엄마를 행복하게 했지요. 그리고 동생도 생겼어요. 아주 작고 사랑스러운 동생을 보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집은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로 인해 우리 집은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나는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누구인지 다 알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끔찍한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2: 아니 어찌 내 재물을 받지 않는 거지?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면서 말이지. 내가 얼마나 땅을 고르고 곡식과 채소가 자라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키운 이 멋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야?
3: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나요? 맞아요. 이 세상에 처음 아기로 태어난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자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가인의 재물보다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분노와 시기로 가득 채우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인처럼 내 기대와 맞지 않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원망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칭찬되는 친구에 대해서 질투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듣지 못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다른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나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이 말씀은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하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1절 말씀.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 화내는 것은 곧 미련함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내셨나요? 결코 화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 인내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0: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
1: 네가 화를 내면 어찌됨이냐? 얼굴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0: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의 분냄, 시기, 질투로 채우지 않기를 알려주셨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분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까지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어린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가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마음에 분내고 시기하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얻기를 원했던 결과를 얻었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화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화를 내기보다 먼저 나를 살펴보세요.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겸손하게 살피세요.
2: 그래, 내게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고쳐야겠어.
3: 다음엔 더 잘 준비할 거야.
2: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다시 시작해볼 거야.
0: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친구를 칭찬하세요. 축하해주세요.
4: 우와, 넌 멋져.
3: 어머나, 참 잘했다.
2: 대단한데?
0: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이번 주 화를 멈추고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적극적으로 배운 말을 사용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멋진 어린이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분노, 시기, 질투가 제 마음에 자리 잡아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죄가 제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오늘 배운 분노와 시기, 질투를 이기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있어요. 항상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거룩 구하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분내고 시기와 질투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냄, 시기, 질투가 자리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주의 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눠주세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영유아 유치부 전국 연합회의 쑥쑥 자라요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지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참 하기 쉬운 일 중 하나는요, 우리 마음을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것. 몸은 게으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참 게으른 쪽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 때가 많죠.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허둥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달아나는 것, 없어지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리처드 칼스는요, 이런 연습을 했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서운한 마음이 싹트기 전에 매일매일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 보는 연습을 했다고요. 신기하게도 조용히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과 연관된 또 다른 고마운 사람들이 줄줄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고마운 사람 떠올리고 또 그와 연관된 고마운 사람들 하나 둘 헤아려 보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끈을 꼭 잡는 일이겠죠? 정말 멋지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과 근심 대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로 모닝 브레이즈 기쁘게 출발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3일 POP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영어 찬양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제안했던 고마운 사람 떠올리기 방법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당장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에게 고마운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늘 말없이 수고하지만 생색내지 않는 든든한 가족이 있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늘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도 왜 연락 안 했어? 라기보단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지인들과 친구들, 멀리서도 기도를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 있으시죠. 또 진심으로 잘 되길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친지들, 가족들 생각해보면 이 기도에 빚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고마운 얼굴들에게 우리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이 우리 가정과 일상을 온전히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소프라노 최종원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원에이 싱어즈의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어집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주리고 목이 말랐사오니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도 발표 뮤지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파이디온 선교회의 그 은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듬뿍 누리는 복된 날 되십시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의 세세한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더와이즈 코리아 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코리아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인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가 잘 시작되고 정착되는 데 지원하고 섬기는 기관인데요. 기관으로 설립되기까지 팀과 스텝으로 섬기시는 남성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오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파더와이즈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894님, 저도 남편을 늘 지적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흉보았던 것 회개합니다.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가 더 알려지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이런 은혜 나눔 감사합니다. 6024님,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가정의 질서 회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잘 배우고 실천하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딸과 사위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291님, 요즘 저희 아들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더와이즈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